0: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炸裂人数据退休营。
3: 三一零届公康三，下面的三九零年炸裂人数据营，听听三九零届农村作文题。习近平给中康西北公布多少点西北标准准备七百个团，三路三百江南三百人的这些七百来，住宿七六块的特区的电台，空白期三千三百多百西北数据个了。丽江区卡达的给五秀轮琴团、七镇轮琴进球团接着南外个了。俄里总统给米塞普涅、俄里推米索贝、俄罗斯团有人的参加接班了，我为人心给批评托越界举办团，俄罗斯。俄罗斯团而里有人接给超松全面调度前面级别也把每一级级别告诉行下面来听第三句的南团习近平先生呢第一个雷库内被为内区习近平给中康西北公布六西南九八团六宽图六七七八一日准备接了固定定时动起中央车站部团中康科右部直组前台总指前排马克思人路及日边巡路行走团组准列车组内路批习近平给中康西北广播多少点级别贴贴推领六所标准抗团迷茫标准抗起标准前一百十党给措进就别把措存陆军习近平起苏西南会党中央起中华民族军团安排的主会托在内国组的军抗西北组军起推了三百中国开局电台技术领路的恰恰出松会开启内部谈特别给军人空土定时区别谈军抗西北的日边巡路三队谈南林三队冷路三队接了各地修建党的三队人心给独西三八谈三路三八特区三八日谈人不断谈让也给军抗西北组军的日边巡路内南林派的陆军人心谈求救人心全有人心接给军队群化的内置切的习近平给军抗西北去广播出一百十多少电梯联系他熊儿留过来出不他全一周持续短暂预备天南习近平给中康西北公别开清团年团彩礼团团别没了三六五五配送草白南团老林给浪家说了苦林电别过年感谢切不他习近平给中康西北给公布你习近平给推了三百中国开局电别制作人路给公别出不及开清银不他马克思领导的习在早晚日不提中国团委团松枝团中会培训随军人员团松枝前辈日边巡路的重振开进行引发中国共产党起军抗西北作用吹袭全面前辈日边巡路的空别团蓝领的凝聚引发推了三百军抗西北作用起早晚接送休斯团采取的超短节引发三线抗力前一百十多少电梯马总团没意了起码起行短于把团马拉间团人两间不是团把的切盘拉林给车团他用切盘路不及给团员团参把建议团年托路皮只有七类给路面习近平给中康西北给公布榆林电北国内路中团空度区别做内路皮行营了假期当运团来切盘习近平给中康西北给公布路中团可瓦连盘路皮开机是干行第一个雷库内被为内区积极书记习近平提，让业界接力关注提高别出去拉新片，阿空三届人群参加集中没影片，青旅区点给了农村群呢，提前给来团仓嘛也不准迷途。青旅区做好了识别，戏剧团开发的前期充这解析重要的推展都动画团，社区卡起青旅做好了电台偏见动荡点给揭发的各地动区。罗安新区采购九二牌国足落入，让业企青旅区作为特区拉达的接盘人，充这五三退步脱不谈，沿用空沃区两头兄弟接盘，便就是偏见了各地体育不谈，推蒙托主力给多不了店铺的钱脱不谈，人员出单了送酒也不脱谈，监控给三家仓门谈，让随开局准备脱鱼接电缆鱼。明儿的福建区目前松江团监控三家我江建筑居委会派动起七吨车轨插在五五岸塑形区。青旅区作为特区团聚前排来团吸引百万人，重庆的团总开启人群团工团，南岭地震级来团名列，木星团南山金南集团三部水百局，监控三家派动起他站西插所动画团。社区七点六百三十天，目前给控诉九年，主力也不跌不谈。军抗两千给三十二天，南山控诉九年，松江也不吃运不实。 진우 그 저거 조정 체육이 랑 얘기 변조로 피게 타 중캄 크루 송종케 탑주 침부시 행신 당토 중캄 송종 체류 저거로 증기 규바타 타주 지급은니 산에 가시기 퉁콘 크루 렌투도 제네 몽츠기 야기 타 크림 메베 피게 동외 내튼티 힌 티티에 지급 수지 시진핑 키 진우 그 저거 탑주니 중캄 크루 송종의 송뇌 약배 탑람 뉴데시 힌페 네바르투 로데 둘밍아 라다라 지수 체로 동괴배 랑자 카세드 유바시 당게 초진 좁게바 초준 계급기 피게 동단타 피게기 튜벌의 균도 중화탄 듄테 진우 그 저거 낭튼타 레겐 균체 메바르 규어 조신휴 사공 튼주로 공비를 미디 지교 수지 시진핑 키 진우 그 저거 응원해 실송 교진소 그린 대바타 장명안 쿠교 체바타 진우 그 저거 춘진 뉴진 체바 시제 지배 셉슈 돈염 용화 체바 튼군 쿠요키 틱토베 사공기 튼주로 공비키 나바사바 뉴슈 유구 대구시 년도나 휴 뷰디 공비 용치 지교 수지 시진핑 키 사공 튼주로 공비키 특주타 사공기 특주 개친 진우 그 저거 특주소 냠제 딘서 병화라 구디동 그바타 교진소 나초 루튜앙 쿠르규타 뉴치 군의 직류 체류로 구디단해 개난기 쿠르규 침부 샤동 토바 체구시 카세데나 휴 당게 초진 좁게 봐 초춘 진우 그 저거 럼루 토메 찬의 수바타 총계를 젠도 유럽에 서구타 신뢰 튼제기 튼규조 중캄 진우 그 저거제 진우 릭숨 실송 유포단 듄해 랑예지 종타 추진비 신진 첸바지지 진우 저거지지 겐 쿠규 땡기 제바시 대단 첩지도 진우 그 저거 특주 내단티 사공기 특주 개진타 총계를타 총대진기 특주 사발라다르 치바타 주리 대자기 진우타 중캄 대자 송리의 진우 치로 동배추 균체 메파라 두둔 둔규 치신규 랑예기 진우 그 저거 첩주 비리 사슈토 종콩 첸바 니동계계 십주 시주 창마라 랑수 진우 인내 유칭 장도키 중캄 진우 그 저거 첨바타 세르도키 신뢰 튼제 그 저거 첨바 카도 승계 총결 전개 서구 전바 제시 진우 그 조의 협조의 비리

0: 도 등교 타 라토 카바라 테제키 송가라 페주 협대 동교 리뉴 소케 차제 춘다 말라 소교 유림 정신지 권해 꾸미 타 차제 대자소 추지게 가젤라 제 심주 세규제 카세 수유바시 중국 로드 제진 툴레 공비 심주 관계 술레 타 변주로 심주 소히 소장 관빈키 ngoba che ne ne dong sum chu lo li ge qiu zhe tu zan ta ni bo ngun tun ki chen dong cha wa sa ba qiu yong ne jun cha wa ta la zhe ngun tun ta de jia chun jin tu bie che jin chen dong tun le ma la yong yu ru cha di che jin chen dong le di ting de jian du ju ru wei kong de den bu nga bo tu ju zhe ji song yu ba shi di ge le ku ne bie wei ne su ge se ji ji pa san ju ru xiong le kang ki da wo gu bei ci du nin cao bie san ju ru yong zha chun du tu 从天部台浙江省秦所地域根库的名列库拉市部城镇牛松县外马顿所各部阿巴提到我古别县一宿松年天县一宿顿年帕的浙江杭州属逆局行别国路我就南国市城镇牛松顿所托马文AI塔突这期节别路库的节决天所我的心地顶规期目节规这期去巴塔突勤西别决天所谓整规汤马提随学节我就南局 各批队，这算给毕业期末年底下阶段托针对前天，解决毕业谈，来点规矩，人员他那一节他是不是三段那把全用两个把的解决起？咱们给每套人员给过去针对了期末谈，苏点人员规矩针对了说，推进多解决不是。明年派人，杰克谈社会家的艺术设计谈，阶级制作艺术设计内容为全面敦促南学区点开不谈。 针对南修建起阶级层别独占，加上艺术类给学琴，期间也针对筹备开展各方面机动部类给预备时。我这些不得行呢，你都居住了呢，你都艺术在我来拍的，中国城镇建起自主级别，是不是启动南镇的进步路，参与我们的拍摄，加上组织谈成就你先不谈，提过了是不是参与出在来，加上呢集团成就也也多预备时。
1: 나무 최딩기 양다운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도장운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티넘기 생규르 냠자리제시
0: 디글레콘의 비웨네수 세듀닌 어리종종기 미세포냐 웨디코브히 니차라 어리튜미소베 우르수타 요린레 첨지제파라 모웨릉신키 피딩토베낭 지퇴 초송키 주무구리 지배티 피딩 토바 최유지 주바시 세듀닌 우르수 종통기 선교를 중이 피스케프 우르수 초기 요린기 내튼테 우르수타 어리 요린제 초송기 주무 갸토 치미시베 녜바멘푸 원장 단다 주무기 투주타 주무 초유 투두르 치바티니 나차바리 지주바시 디글레쿠네 비베네수 이렌키 세듀닌 포티사바시 캡자체유 이래키 밍르 카시무 바시르 셰페 디람 푸디 덴바티니 게컵티 게송 탑주게 람체 도린 시시 푸디티 펜다 티웨 징워타 십체 티웨 토와 티토네 이래키 셴키 시뉴 뇽켄네 정니기 셴라 시뉴 쯔 토켄 토 주와 춘지 규제 주바시 모저 제바르시나 카시무 바시르 푸디라 서수 버주타 윌로나진 지체 둔 체가잠키 디구제 가르유바시 디글레코네 비베네츠 以色列结束马期，此段人在这边天。以色列马期，黎巴嫩陆军的解放军当给蒙西的军忙不歇了，看到呢，这个前月景，天尼解放军当期，以色列的蒙面措施，秘密弄出平东前排的亚联老百姓解决不是。此段人，黎巴嫩级别确定部在这前月的那期，担心被人送难。以色列期，黎巴嫩陆军的这个前排，西面军的军长怎么接不着前月不谈，明年排的这个难，明年学习军接难头说话谈，没出去这个了，美军破月景，提出七八谈，平民，缅甸民的解除月不是。
2: 新格林克，公司三九零一周首刊八三三五一，来自广东南开三九六潭三百六十。秘密大集体，俺就六百出几集。秘密部集体，俺就六百出几集。出出的集体，俺就出至两百七。
3: 查到不变之主意，目测形势两百七。
2: 秘密集体这样是江浙切磋。
3: 扬州人民只有你，年纪点点，养成习惯。
2: 说出康熙去，语体闽南，用我去。
3: 美日抗日经济也简单，推蒙古边的，中华美日体，所在颜色大，独秀颜色，热爱颜色，建议。

페미리키 주차직비 노르츠키 야게 도규르피 더카르키 콩소도피 초칼 신니니 미리랑키 조난타 라케 뷰크 제드소 츠엔바르체프타 페키 진네타 시큐 케츠 콤시소 테가 미리 신랑어주타 귤류 디디체치피 탑시시가시 나나초 편정소 샵트 신네 타르원에 탄데파 마타르샤 롱동예키 루규데유베마체 진네티니카 야메타키 편츠 코드주베크 락베타타 루키 남고데블레충신 되메투급소 계제 뉴부템시타 짐키 소웨고쿨히 튜듄타 가튜 공초소키디 류나이키 탐회 루카르 레오시리샤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진 미유디레 초민두스에 스워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에 매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슈비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체 갸탄 심주산기 뉴슈 스구기시
1: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기란에 셀라 갸체 추서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시기 치로기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기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갸벼르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지기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어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면지 거기딘데 기직만 제지 기랑가 주 럽도 뉴버지라 기랑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능구 능구지
0: 김의 유배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데 초부 유배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데 먼저 심포 내배 왕키 미유디리아 튀닝기초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heng ren ji gong gam sa chang mei jin se da la gen gu ru xuan ji ta nyam da jong wan ni zhong hua mi de ji zi du dian be sui jun xi yin la meng si ta ji bian xue xue le dong ji su xin yan yin 레젠 코메나 만조이나 하서 총기레 멍시 레군게 캬공수 유베 하서 총기레 참지 지조 레돈 쉽슈 튠조기 겐구로 더 좀라서 지돈 진디 쉽에 드법도지티 구직 쉬스마임 데링게 레잖아 콘다 콘기레로 조 롱 투그점 지링려야 케르갸한타 냠다기 겐군 넘려야 쉽슈 주베 뇽조라 탕 낭심기 강엘레 남바르 게디 자와 탄 최고 치다라 진주 콜라이나 샘덤 루구르 숭베 드법 무디 구직 쉬킨베 랭게네이나 제동 센조나로나
3: 다른 하나 저 접수 주세 갑쇼디 제 집에 다 경균 다른 집 분명히 저거 인도 다 하나 저 제 접수 주비아디 코나 저 야지 하나 저 약간의 딘데스 도스 제제 하나 저 가서 종기를 멍시 줄이야 도스 연수 군수 연수 시자 제제 아니 그나 저마 인데 인데스 제 남자한테 도스 퀘션 주위나 야면 컨디스나
4: 뒤사 멍시 년지를 단 줄을 다기나 从 그래 人找政策到政策找人，所以的，但忙学了几单，俺做理解几单，就算单俺做单一那只单，结合一那的，但是就要不是吧？但的忙学的领导那样跟忙做给单俺讲的都是也老个用过了吧？学个，他就算忙学了，就肯定是单俺做理解那个嘛亲戚，嘛亲重做那个那只，得给学个亲，但不是嘛才敢注意，不是忙忙的是多。
3: 다
4: 다 대기나 땅아 나래뿌 샤가체나다 제잔 멍심 레지 레데 쳬브르바다 땅아 저 레체가 로르바다 저게가 온 친구다 치부치부 로 용르체디다 땅아 저 멍시 레체니다다 망슈다 저브란르바 다 미잔 데나나 친데 나는르디 다 강이 제가 르르바다 데나나 강이 데두 데나나 강이 데두 르체데 다 듄드 바라질라나 가서 다 아자 퇴지시라 친메드 가서 데난 친 레데 챤르디 양데 강이 데셰브르와 땅아 수수다 Dünyada bana senalı kangen şipçi duada nasıl de mede na çindi mede kangen sen de çingi de nga zun nyamdu de nyamdu mu aya çin pa çin na nu me çen da de nyamdu çin de ne su de hako de de ya nyamdu mu de çeçe dan dünyada bana lu çega zı de bana nga nasıl da na na de lu yu bana nga zı robin na de da nga mengsi le de çe tu su ma ya sa çe tu su ma ya günse karisna da nga de su kangen şipçi kududa su su çe samne le çe 수수단전한데 매우스로 쟤는 쟤는 양 가시는 강인데 무슨 다시 제 두야 돼 말도 와 답비샤가 지나 지 낮에 야밍한 주제 뮤지고나 다대 강인데 주 두야 될 바다 답비샤가 지나 가시에게 나한 게 강이 되는데 무슨 무럭이 강인스로 지르도 와다 문제스 겐고는 겐고 치면 로 치면 참 그냥 몸 주제 너무 제 처 치면 차지 안 나는 왜 무슨 로스로 지 매우스로 두와 언제 제 무슨 세나 동에 어디 용기기란 무슨 용기 안 제맛 봐야 두르르 되지래 되지 비차가 전에 드린 대친 대셔주 제차 제 두두 언다 맨데 로브 제 두두 안 매데는 나는 친 매데는 나 로브레스 제 두두 안 세나로 단데 제 두다 레전다 제부단 자선 만자 카르니스나 당 아주데 수수수 세나로다 로데브라지 당아 로달로 싱아즈 레데 제 두야데 조 카르니스나 당아데 레데 제브르바 단 习近平总书记给了孙女儿的，他的民政事业是菩萨事业，所以吧，但俺的那的，我这里晓得，来的其他的那的，但俺们这是，隔离卡所有那了，你们人才的，俺就了解，卡啥干的钱没见过，但俺就就不晓得那了，我们全县那这见过有那这，可是进不消，进不到，他做不得是苦痛的少年这样的，但俺就对小学前这的，我这俺这这些人呢，哪能这钱你要买的吧，他见过这要买的吧。这小学前女妹，这男的啥？那没几个托女妹不得没得，小学得钱干着的。但俺清明上上几个穷女妹，俺他年纪没几，俺得若不钱的啊，生贵的，俺得来钱的，俺得我得来钱的，就是了。大把俺是楼有，但俺是。我是能把人那样六群群了吧？六群群银子，他小学的前途呢？他给我看现在年三来点就都是的，小学男的，小学前年买不熟人，男的没买不熟人，吃多了，但我是结合给孙总这要的，他不晓得现在给了，门市的人呢，特困老人收入的。
3: 看俺钱不少有。
4: 我看俺钱不少就有本着，但看的意思呢，特困老人是分散特困老人，但忙学他集中起些给出款的要的吧？但那看些伢说是男的，但伢顶特困。老人那路出去的肯定是，叔叔不借买不起，俺叔叔缺个叔叔那买不起，俺这那没几句来的对，俺那那开始，看了孙女的那了孙嘛退下去，俺那爷娘长着亲戚的那了钱嘛退下去，俺我是来亲戚的叔有的，俺说该来的，俺这是来钱不得，恁该来些了要嘛的吧？年纪没去，但俺是怕亲长着起来的，怕的那俺是怕的那样留穷穷了，知道吧？在那年三那来点就是见过亲那找我们亲戚了。他可有人没去买年的，等俺这是三口给他可有人没去年纪的，但俺长嘛穷着呢，所以呢长嘛搞有了吧？但这起来的，但没人给他心愿说去了吧？但俺的男的怕长嘛起来的呢。古代是肉啊，是肉的呢。老你给肉啊，你就是老孙给肉啊，你的。之前的老六几给肉啊的，但俺得长着些的，那肉啊吃的有那个了，都是那些多啊的。俺伢那得看的，看些伢做不得不买不得是做不得是，苦东东小白说，但那进不吃么开白说，俺这多啊都有呢。俺伢说，人家没几把长着些，见过个小学看的结果呢，但俺说，他做那了嘛吃不起，人家没几把什么难大些些吃过。有收入，但我做梦是来，但赶上什么小竞争的前途嘛了，但来的群群群群了吧，群群的了怕，人家没去，要不就吃过时间这收入，俺得吃不得，但落俺厨子请不得了，俺的，谁哪里呢？但落得不起去多个，来的吃的，但来钱，但存钱，但这个钱呢，但边角得了也会热是吧？但你知道，得人家边角虽然买了几千这银子了，但这生意他，叔叔基本用过了，还剩下去多，但起码的叔叔基本。用嘛噻，俺这不会，但是来给不用过来，上的去读。但这是你记不记？来的钱的，先收了就得那样用给。
3: 嗯，是的，还是经常送送，经常去吃嘞。没时间，你去做小学吃嘞，经营生意拉不准备吃嘞，像那做大的话，中钢嘛，那这些中钢全部停掉了呀，你用给来个这些电瓶是吧？俺其实那做一些门市给来个电，来车就是了呀，来个电那里呀，去用电它。제 소소기 답하면서 님들 들려야 제 단다 하나서다 제 가게 걸도 쉬는 제 속진을 서버 대저기 셰프 중용에서 미지 규명교지를 양제스래 인제시도 선나려 정나다 교적기 민도스와 마세 즉 내게 대야지 있다 스는 하나서 지지로 신지 미 숨는 시 문세기 내든 기록이 저와 참 부시게 숨는 시 소소인의 내게 통인단다 뭐 쉬지 인삼제 내게 대야지 강에스 개민도스와 알 하버도 이렇게라는 소소리에 지난서 다 제 로춘 주역이 지금 대신에 계지 개발 아직 문제 좀 답해 보시죠. 이네 제 예세나 레딘 교육 개인군지기 지금 내 시험은 뒤 다와만 과 면은 로직이 다시 저와서지 와. 인제지 다 건조 문제는 저와 지금 우리 일단 하나서 가셔라. 쇼지요. 진제지로 와. 대단 대접에 내가 망부치 되서라. 제 질 세미나리아 제 강의 매매 맞아. 마음바지 뒤 미두디 라다 라고 부글에 미두 야고 된제지 샤지 혼즐레지 하다 기초비 레거스네미도 망평기 레거스네미도 진짜 제가 랑기 메시지 튜닝 때문에 맞아 랑기 그 소화되는지 하나도 재미나 다다 다샤시에 있는지 선배 길하나 알바마 건다 예 예도 이내 지금 세미나 드린 게 내가 야구 시부진데 제여서 니네 프랍스코 가서 친구 이제 도스로 와 그래서 아 그런 거 숨겨 다 지금 단데 소소기 내가 이게 심슈크스 내민도 제 내가 대체 이야기 꾸는 것 내민도 다 대단 대차와 캐나다 차외 레동 봐. 다 미십주도 저러 봐. 고난술에 배지 대다 다울 수 있는 거 선다.
4: 땡 땡 야구 시부진데 요래다 보고 다 지산 가서 따바시다 나선 레이첸이 돼서 나를 야간 저도 어 존나 매버베 땅 고스 레이첸 고스 렌즈 쓰는 땅 안선 넘지다 계시라시에는 저도 고스스스 라지 요르바 라지데 데네 도엔제다 겐고르 투브르바다 데나로 겐고다 길라나테 파고 신드바이네나 자다 겐고치 조 레덴조 땅아서 정관취기 미비다 참도 인베스로 땅 냐서 안도 인베스로 나 취 인베스 근데 저도 요르다 지조 레덴조 주주판난데 요레 근데 냐 주부 데브 메브데서 부데서 수수 응윈데제다 표투인나자다 춘춘시에나 표투인나자 장암이나자 양체시에나 두통 뉴급에서로 코스스송 의대지란자 십지 지리 코스스슬라다 부데스 르춘주르즈라다 디산 부데스 냐미 겐고이나자 멋저부데스나다 베 야부지 체상양자 삼부인자 유브인자 부모문두가
3: 레스레스다다리다 소소리도 뉴시구타네 건조야지 계획으로로 소바 다투로로 소바도 와지 강고투로 제법 피 돈도 소소기 제라레지레 메네
4: 제
3: 페야 다지 외부터네 이내지 야지 도바 피도 유알로 소바 장남은 유알로 소바 다가는 시지 예고를 유알로 소바 딘데지고 그러와 또 돌은 있는 그런 순간에 지는 가나서 제 다데 튠조디 제 레드면 전제 돼서 상문지 달래게 돼야 가신 이유 봐 그러면 다가는 이제 집에 지려야 지스미 요식 충고를 그러와
2: 다그라리 공기 레그디는 지조도 계라 첨부다 변조기 캐보 첨부 강야 소미도나야 니리 자와 충자 대다야 삼번 남다기 루진이 치케 세워라 문제 있는 그 강의 전기 경군 다 내번 남기 등에 새로 제바티 능구 정이기 심라 로디 파비다 도나 라나미와시 진기 유방마세 랑기 자와 상부디 마웅바인지 랑기 부릅 서유기 미도 제의식도 규릉이 임베 희지 땜부 능기유 Kungi Genji Singne na ngazu Mengsi ta Jibien Shibshu Leidungi Rindang Nguyuti Samuru Toktu. Nebatan Gengguin Chamzi Gyungwa ni Lekza Mayin Para Tini Jizola Gengkuruwe Meze Rindang Ke Dawa Shikyari. Dawa Dumala ta Kungi Lero Tsui na Jizondir Chogui ta Zawa Chimbara ngazu Nyungwune Gertinchi Shuyuyin la. Tiringi Kangchung Zolingi Lizende ya Degara Jukti Yuyin. 前面的在那，俺那从母队的衔接学校关系，连接学校。

민년 뒤 퇴적 사변 관찰 행계 관감상 아니 미터지 느끼 년준 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수별의 최생도를 것이 생편 행계 구감상 군인의 퇴도도 집균 속배 도시 땡벌주 경규 런부 사바 배배 괴지배 치리리 전 생존 능률 것이 수주이 팀디리 전나 我了过去途, 新疆KT, 你也敢为基督赢得他, 地魁东西, 我也去赢别, 那么永多当时会不提出语义, 记得给别去中印义, 无论无期重叠, 天山去, 艰苦狼, 当你给你说, 别天山投资抗清期, 过了给别能存够, 弄那狼为张西, 切记不他, 去敢为你, 再将图问心语, 若顿住顿住了, 里别抗大天使赢期, 老图说谁去呢, 사토 지조체베 로게 고카 로게 구시유 콩키 땡아 경바 살을 후용하타 토그네 철주자바 군주 남시 장아치외 급수 강배 낭야 장아치외 뉴톱 채워시유 타자 칩퉁급 로게 갈유바마세 더동 강배 낭토 사주 지체 지조체베 강바 님부티 베디 사바시도 교유 지시유 天使引起 명천의 신장기 비구인부 교구치배 순양불수기 망추의 두지식시 디로내수 신장기 비구인부 교구를 균퇴가 꿀디당해 토 강인배 경외를 균쇼와타 로구타 동남인부 교와 리라 체지미당와 소기 까내르미디 유법탄두내티 니의 경외 지구소와타 쿠동러 외지인배 라래 교구치당래 카체디 고래님부지지신기 남부님부 매발두네 서대치바점네 대대치배 파키 규제토르친규 디구님발 강시 굴주치구바타 굴주치달치배 계제쇼왕 치슈티 뇌망러왕유 신장 산내카도 디루원세별배 균도치슈시니 디구님부 굴구치급 치치키 립용도배 치다마송와 총리 문화치부타 시중기 대조치비 내민진기 남북협의단위 계제수원팀망초기 락토주유부티시 치주카시총기 하오항상기 홍외디쿠안이비 실루윤쿠총토 총리카지 조신국디진부토 대디균딩기 내추인와타 초구초 치비르지쿠도 재무지신 유부시 로치콩 대갈조람민용부타 랑콜조스쿠시미비 묘친치외 남부시인바니 섬유레 대부시니 쿠이충티 지루니동야미 주민숨롤 준바타 로망시 규짐증신키 사수체미바타 최코든타 추코든 추피제키 동람라자차바 군취수 최랑키 최체미당와타 동람니 추자고소키 내추양양툰바마세 첸덴키 랑콜조스타 조신치고비유야 내부시 디루 카시 총기기 게린성 신기 폭동 뒤칸 서준타 총기 난기 총수 교구 퀴중인비의 뷰체 리수동어 제기 레드 침부 숨러 직돌 차구 체미 꿀디 당와 시주 윤퀴 총기 교구 퀴중기 제시도 교유 교구 최고 총어 탑의 뒤수 사내티 개 아래 출시 용조 직송기 제슈마 체발 계제쇼왕 용 총면 제시 디퀴기 Nyingxie dhumar rang sosui dhikwiki gore nangtu. Chuidur chontu chonye gane ririxin sidru ta. Gyurgui ki rishu togui che di terbu chasarji ta. Zolam sa gyur, dianjia wangko rinbur, zosin rizi ling zu junso diwe gyurgui ki se tu choktum chepsi. Chongmi adili, taja dhikwui zangxin che jibu ta zogui dianjia ta dati yubi changme sim hajan dibu du jixie yu. Ngar ki ne yu ta, ngar ki gya kyu, ngar ki 托在见你无论母亲重叠天山去艰苦浪漫你给你说别天山托在抗清期过来给我接准起个卡塞本别浪着卡松体

0: 이니차라 디글레코네비베네스 윌로나진 지체 뜬 체가잠키 디구제 가르유바시 디글레코네 비베네츠 이스레 계수마키 체드윈니 세라빈테 이스레마키 리버누 루듀지 제부윤당기 멍시 디구 망부시라 카도네 제구체 효진 티니 제군당키 이스레기 멍미 초수 메미 넘주 핀동 제파라 얄렐로베 인시 주바시 세드윈인 리버넌 지베 트딘뷰 자자 차주디네기 데신베 닌숨난 이스레키 리버넌 로줄레 제구체베 시메지 네주 작잠 캡다 제휴바타 명예 파르 제구나 미니슈접드 게람토 쇼르와타 미추추 리구레 메균포 예진 티에추 치바타 페미 멘튜 미네제 추유바시 싱글힌케 콘세센주르 예주 쇼켄 바산 함히 레젠 겐쿠난케 삼주라타 삼베라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yubi chijuyi, mu chi yi xinzi lembar chi.
1: Mi chiki zhuyang si, gyangzhu che chua.
2: Nyamzhu rinu zhuwani, ngamji dende, yangcen si ki.
1: Su chu kang si ki, yu ki minan, yong war chi.
2: 미리카기

저다케 중국탄 키르기스탄기 금유표 레완 직튼 속부되치 제시 사버고나 유라 모용을 진지키 자주가 구디낭티 생생치 외점린라 시디탄 타르게 용치 로고 제베 베춘시 코드웨나회 문진체 유시 편춘 질러직된키 김시 약부탄 레완 직튼키 럭다 약포 편춘 좀제 뚜러 제베 적부 약부제 임페 중국탄 키르기스탄 계급유표정원라 로크 윤진대휴 친지속티 로숨주 섭시성외신 중국탄 키르기스탄 계급유표정화 계지균도치회 냠세 택두네 덕다발숨토 균체탄 댄뷰앙 피계진티 김지자조네 터취족대파탄 대네 두렵사피 초용기 터취족대파체 로규정신기 종기 첨부종유시 대륜히 중국 공전당 5년에 롱어갸타 주민아 거회 로임파타 중국 롱아첸 주영업에 고수 로야시 키르기스탄 조키 장젠토티 로숨주송어 거화 소와슈티 녜동 숨주 류콩키 게크 피케키 자네 라다 딩습지시휴 추제 토웨 접시티 벤츠 예지타 벤츠 갭교 댐버체군히 긴송 계진시히 他听村镇的事主席级竞品期 Lügi Chokshu Ki, Rokdashi Yinpi, Kyrgyzstan Chokki, Lodian Gurminga, Zhongguji Ki, Zadun Le, Zisung Shugu Yinshi, Ninsu Na Yubshi. Gekab Nipi, Yunrin Kimzi Gekab Warki, Zachu Nyamle Qingyi Le, Cianda Gui Ti, Zhongguta, Kyrgyzstan Warki, Tepchu Ti, Pinsun Yiji Ki, Mengxi Dientu Dang Ti, Zhongguta, Kyrgyzstan Warki, Zhengwa Yunrin Dienbu Yonghui, Gienlin Chikyu Shi. 你片你们的你中国他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아고르 동초로 니게 된지 등이 심부터 퇴송 리에게 이슈 삼 발유시 중국 타 키르기스탄 우즈베크스탄기 장람소 탑주런신기 남창진포 경유르구디당티 디에스구유 미만기 폐개기 제완티신기 중국 타 키르기스탄 워키 냠레키 튜럽키 리우사블리 롱어동키 다르쿠르피 자초춘유진 김지 자조타 다르게 냠주키 통맨샘듄 타이공키 계급니뷰 조다와르총회 퇴무기 운진계친 퇴규제치 중국 타 키르기스탄 계급니뷰 서토블라 렉토피 우유주 냠레키 중재 대외망어 퇴투규마세 중국 타 키르기스탄 계급니뷰 저화 뷰세 토웨 피게키 넘버 사바양 퇴투티 계급니뷰 미만라 대외 렉베곤니 디기 준티 서구 강탕 타나 점링키 시디탕 덴히 타르게제르 레기 티웨 지워 부투미시 진드 당분네 듄베 파 게콘 치민히 종코로 제주고 통초로 녜동 추결하 제유바타 디투 송리에 가진 이슈접듄 학삼 파유시 다르순토 중국어 유고를 용견타 중국어 제주직행 균투 망토중회 다르진의 당분에 둔배팔 개콩치민회 중국어 제주국 통초로 내동주교 숨주소주 제유부타 대투종례 가진이시접둔타 정총 개발유진 개콩주티 자체록배 룰루니르켄키 치개회미차 대종례 덥숨현 발유부시 탈루 야케 공신친 개콩낭 주티 유고러 용켄 앙 당분해 니슈 바르키 개콩탕 사제추 유럽 계급키 가체 숨주송 유부타 낭토 뒤송리에 가진 이게 된주 대응아 발유했지
巴西阿托推送列的艺术拉赞。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nga nan so ngar gyin si

甘美下不住我那么的普世纪看别给不提他去给俺头位真着他都不去看别拉别鬼的他甘别的些论的兄弟车过过数车定期限关系路着你可论舍不提对的可应他给这学历去不当错拉别有事的他甘别的些日去甘美忙做给我前夜最级别那么他 박작표에 저의 넘버 수염 댐벼고니에 쳐버티니에 롱동차키 링네 루규 루카 르미토 듀프타 게르브츠 로추키 닝주 듀프 당능시 미남기 링네키 넘버 스무타 투모 메인페 냠규 티에 추토 장왕 미바 스미유진 티에 딘스 베멍지타 투모 메인페 냠규르 이왕 초쇼 미젠 댐요시

天安楼就所中去甘美卓里亚那巡错铁咱们家天要马事但一年里今日去随军路卡特别东会心就他别军铁将别走完生命铁口巡去里亚修给你见铁不他 人皮甘美卓提能就可以图特别穷他军人级别策略皮就是龙铁大南铁给日不去车顿他罗米尔火那巡盲破甘美卓些车片别马车军人家汉三别也不穷要是今日年冬就是过了铁能去得够推进托朝鲜铁恰个安躺不得不躺 지루니동 줄고 롤리카 개요 나우유 루카르 잡초 젠돌 나쇼부타 차가야 앙 탕부터 비었시

페미리키 주차직비 너츠키 야게 도규르피 더카르키 콩소도피 초카 신니니 미리랑키 조난타 라케 뷰크 제드소 쳔바츠프타 페키 진네타 시큐 케츠 콤시소 테가 미리 신랑어 주타 귤르 디디체치피 탑시시가시 나나초 편종소 샵트 신네 타르원네 탄데파 마타르샤 롱동예키 루규 대유베마체 진네 팅이카 야메타키 편츠 코드주베크 라베 다타 루키 넘고 템블레 중심 되메 투급소 게제 뉴부템시타 짐키 소웨어 고쿨히 튜듄타 가튜 공초소키디 류나 이키 탐회 루카르 레오시리샤

0: 이게 기춘이 지역의 응원시 뒤 토제 사바실의 니니 마크지린루 공도 피워라 랑두 정신기 체치샤유버시 시진핑기 퇴럽사비 중국 개준된비 지소르루기 공부라 마크지린루기 태심 댐비추버탄 지소르루타 공진진루기 태심 댐비추버티 중국 공진등미 첩시기 시루타 린탕기 니어초 닝도기 냠뷰르제 천유버시 미말라 디기 준유타 미리르 갸다르 준규 잠리르 지규르 쳔부 쯔규 제니 시진핑기 퇴럽사비 중국 개준 덴비 지초르 루기 공바라 코아 섬을 림바타 녀바 티진 녀비 곤진 디미더부시니 공바디 중국 공진 덴미 미마르 디기 진비 통미 섬튠 송니 미망기 체베 코네 균형타 요새 미망기 튠도 인신 요새 미마르 갸딘 체규 균형체 유비 미마니 루규 서준 책임 임바타 미마니 녀바 튠기 바오 임바 응외즈 루규 따와 세브르 응외 유바타 미시자른 진신 미마 콩구르기 진타 녀르쇼 세브르 응외 유진 지튠두 땅주바타 망튠두 시종위 시종두시 세브르 응외 유 공부디 중국 공진 등미 미리르 갸다르 용균 겐지 택니 미리 갸다르 용위 중국 북두 응외주르 치비 비시구 유바타 중화 미리기 서준기 닝도 블럽친타 베이톱기닝도블럽친 튠지기닝도블럽친 북튠기닝도블럽친 북튠기닝도블럽친지기 우방 듀진 중해 퓨중기 수균 징리 진균 배송 체부지기토니 중화미리 갸다르 러브치 용화라 삼비 도피우 첸분 듀지기 공부디 중국 공진 등미 점리르 지규르 첸부 쥐위 겐지쿠르와타 티나 미리기 피게타 내둔 첸부 꼬르기 섬시 뇌부타 더줍 투미 츠유진
1: 튀럽기 요랑을 쓰이신 튀럽기 파르즈도라 튀럽기 피균 치부지기 토니 콜레시비 튀묵인 젠로라 카데 조바탄 튀묵인 내튼 탁주 치바라 중국 로주탄 중국 추시 된주 치유바탄 미지기 레왕지튼 초분 조바탄 미지기 치튼기 키벤탄 치튼기 링탄 송균 치바라 체지 케진 샤유 삼로르 징주탄 외토 딘주탄
0: ཁྱི དང ཕྱི གི ཁྱི ཕྱི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མ Parme 팀럽기 중국으로 시진핑기 투럽사비 중국 개준대비 지소르기 공부 진용 배송 체바니 마크지진루 민듄 총바라 진용 배송 체바장이버다 제리 지소르루 민듄 총바라 진용 배송 체바장이 텔링에바르투 마크지린루타 중국 개준대비 지소르기 타질러부치 요아메바라 템보르 진고버다 Nibartu, Shijinping Turab Sabi, Jungu Kijun Debi, Chizor Nuki Gongbi, Lobdungi Kone, Yua Mebara Tayung Chigui. Jungu Kijun Debi, Chizor Lu, Turab Sabar Guba. Turab Sabi, Rangye Kondu Piwi, Lukugi Nature Sabadin Yu. Chizor Luni, Nam Yiyang, Nurshu Chimbu, Sardu Chibi Chudun, Dungu Chibi Chimbi. Nebobtan Chagingin Yundotan Jani, Parmedu, Dunchosu Pigin Jongishi. Jigipuji Shijinpingi Dimbara. Yurin Bezun Chibaradi, Jungu Kijun Dimbi Jizorinlu, Turab Sabara Gyu Simbandini, Rangi Pigin Jui Lu Yugi Nature Sabashi. Chepsigi Chedam Kijindi, Dangi Lu Yugi Gintita, Jigbi Shunluki Sungzi, Migbin Lengin Chila, Turabki Kodun Guyubata. Nanzu Tingrup Jungu Piki Turim Sabata, Kesu Sabara, Dingzu Samulangdi, Dangi Lamchon Zejo Siju Sum, Tseridan Timbara, Dimbib Chibara, Turup Gin Nishita, Shizi Shizin Sudunju Chi Yuashi, Tyrup gi phege la changgin jundu ne

지속인 개와 조의 초조 차비츠나 네바르토 슝뉴 켐니 강티르 문진타 타주 양다 치구라 마제나 피게기 지용라 고긴 소세비시지 생리게 팅디 중앙롱진 인진지급리고 표가롱진키 롭종 튜즈지비리 젠비잠타 시행이 샴라 무튜네 디글롱진 리공기 치티리 젠신다 칸남세로나

대양 지딩기 응어보 치탕지 이룽 딘중기 남샤리만 대패 대다 소소소야 중유기 콩 세도 유바니 제메그바 시지 루유티 데레 유팅해 나바 무기 코지 시지 송 다창 정창 럭셔 샤보핀 주보 조종 제유왕제 랑탕 링다 바르가 우두핀 시 급비 튜 Pumi Tsui Chuzetan, Tengyu Nishu So, Kengji Tien Jiang,

세중 토보를 립디 신의 콘즈의 교구 이치도 요제탐 우르도 조안이 롱티 제박이 뻔이버인 우르도 시베 타니 원소 중사르베나 리비에 디베이나 대응원기에 롱망부의 콘니에 우르도 대주긴 유발을 떠두버인 우르도의 춥수기 권내 쉽이나 직 우르도의 춥지 고로 대제기 주비에 너부타다 피지기 기름시 유스이며 차마장화래 차창화타 대구 마장화래 대구 창화 로라 마장화래 로라 차상 중화디니 외비 춘이 인배 우르도의 춥지라야 대다리 인디 당토 태구의 덥디 남발해 림시 레멘팅라 춘치바 따라 자제소 진유시 우르도의 소당 시구나 월이야 우르도의 춥지 시구바타 비미 커진토 우르산 자전능아 우르디 지쇼 빠자시바 따라 대래 우르디 주제라삼 도토바인 우도로 십제 이브이나 우르차타 우르디 우르구삼 벌웅 야나 주궁함 주규 야르쇼캄 우르디 마르쇼캄 우르메제 주이브시 우르차니 우르도 핑급 차자팅기 이베 규바실스르 우르디리에 도종함 종니 우르도 핑급 도루세 지우쇼 입단자외 텔리텔리아 시기오시 우르구니 우르차다 냠도 송니에 락바치우세 알론텔리아 시기오시 야쇼니 우르차 미베 쇼디 우르구탄 덴페 터구중 승부 유바텔스 마르쇼니 우르차 유세 터구중 통화텔스 우르디 춥자니 우도로 중화 차지기 가사 시인베 디마도 바라 우디 소제타 제주 대주의 시세소 균린 차원이 쇼부 미바르 칼리아 폰듀타 미 미바르 양리아 총부다르지 오디 주제니 오르도 소의 멍시도 비미에 대다 도바르 지주니 하장기 개가 침부진냠 니바 오르도 이외 고로 귀비의 장기 문용기 고네 오르도라 여와이나 오르도 라외 급 귀비의 장기 문용기 고네 여와디 숨주 소레타 니슈자레 시티리 예레지 유부시 대남 라우급 귀배창 문용 민저회 민토당장 민저시 숨주 소레니 르디 섬바 쇼예윤니라 귀배창을 유바타 촌톰 귀배 숨주 유배 민양 대다 토바시 니슈살레스원니 라우디 쇼예윤니라 귀배출 유바타 촌톰 귀배 니슈 유배나 민양 니슈살레 다바시 시티리니 라우급 쇼예윤니라 귀배 니르 유바타 촌톰베 귀배 시 유배나 민양 시티리시 답시 소남 민자외권의 요아이나 민숨주라 심바숨주시바따르 비미남기 라랑기 제추기 따와 미지발라야 딘해 우르디 솔루기 제바 민자와 망다지 요아치 유바디 배차샤나 주미구리다 시리미마 수가르수나 도리 카조로 처중 차진지 유시 주미구리니 미구이 르무탄데메권의 레유 시리 미만이 시 미수당 자외 고네 레유시 수가르소나니 쇼아질라 카르부타 쇼신시 나구이 미 고네 레브실스르 도린니 쇼니 싱제 치신 미수키 르모망부 괴비 고네 레브실스기요시 카조니 쇼예유니 냠도 자로 넘비출이야 시기요시 우르드 솔루 민자외 왕키 르모당 차소 뛰다캬 나소소 예바라 공기 요타시 송바 주제 민저 권에 우도라 요와 쳔부이나 므리 찌라 주제 민저와 망다 찌레 줍스디 베나 봄발라 서봉타 므봉도 코랑키 주제 민저레 줍아 지시 우도라 이나이레 지구기 우르타 폐구기 우르도 르즈기 우르도 고구기 우르도 솔이야 데네 수구여시 담부이나 우도라 당기 권에 셰비나 비미남키 유린 조에 냠년 촌에 소소 로줄라 덴치 우르도 소나 민저 망보 사르티치 시 디야 우르도 므스 소에 급 솔루기 넘바타 제바소 민저 웨 원키 뇽지다 갈레 치준야 미지 데다나 공도 시에스 마시 우르도 춥자 강다 강유메 세보도 고바타 대치 우르도 소지기 교제디 비구다 지구 우르신제 유고 비구니 파울이야 데니 키고바타 지구니 구르라 데니 요고바 오르신이 오르티스 고피 요제치레 데니 싱참무 제구이 도비 뉴마 뜻이 제바실이야 시요시 우르도 수수 요와 민저 위겐베 소의 텁시자 지범시 게레 더부르 첨부이나 라오이 고 그바카나 시리 시리 제네
태봉타 가시 추이보 라린 서기 티브시바더 라린 문수중네 우르두 수급 강에 침불 체스버지 조규토 우르두라다 장게남 소셜 행기기 리듭상 기원기 가시 인튠 체점다 양 가시 나지 라선자 우르긴 유버지 대디 우르두라다 디니 칸에 시원능신 레 러브시 자원이 메베 시브리네 된 섬시 지주니 하장기 겐간 침부시지 니바 장단 조베 고소타 우르두 쳐와 대양 우두니 족베 추리 소중 지지기 락자 매도 매로 시리 남지 추소 주급 추세와 남기 우두 처민 나서 유장 망치월 우두 추미 부린 길긴 유바시 존재니 우두 추미 부리기 민을 내바다 계손 더버 교와 강시 추리라 괴자다 잠미시소 미용의 체도인 현야 추수급 우두니 하장 뜻되라 대 추리 남 자사신 긍중 민족의 급라 로간 카라 유세 발리안 제나 디버리 추남 쇼크트웨 급 지위 로간 해 우르두 출랑디 우사 덤네 추구 버지 발리에 지르다 우디 도도 샤네 펜스 메라 게세 팡냐 추기 띵라 강조니 미빈 우르두 추미 켄해 너준 소루 쪼그시 질루린신 추초 쪼리 우르두니 추리 소지 인베 장조 비민 남기 남기 통진 도지네 캉바타 저고로 고여팅 다가 속이 토라 독이유 오르도니 양당 댄디 코로회 링웨 자진시도 지유시 비미카지 토 낭라디나 자시 치라 송나 된 축지바 따라 쇼리 샤시 기디 로미남 디기 론주당 댄베 조시 중기유시 오르도다 쇼리 바로 펜즈 찔지된 게 저와차유 쇼리미나 오르디 펜이 조디 냠조와다 오르도 미바이나 쇼리 조 요제 메베 조리 칼로 조월 카부차 주의없이 대체를 대니 시작하고 다 지소소 제도 매버시 송바 장단 주배 추지탕 오르도 바르게 좋아 제리 장단 주구도 오르도 속에 망치원이 표면 유미 오르도 배주에 망치원이 기본 이마다 남기도 장단 주구도 오르도라 배주 지난 민자위 터미소 예초버시에 대해 조리 좋아다 진선 증기 자오 송고급 우르디 토토르네 라고 예배 우르고다 우르사 냠도 송네 라고 토장 자디 우르도 치고르 팅시엄 나종 고르네 핑긴유 현야 우르디 야초디 마초 띵도 독진 저디 우르사 딥디 추리소 추고 이버시 추즈니 바도 우르도 배지 지나 또 고버시 디니차 다지디디 추즈미나 우르디 린단타 배지 양다 또 미도 추즈원 좀 얀의 텐다신 강추반 조롱 추즈 남기 우르도니 남양 소소타 카미저월 로라지인유 추즈 남기 우르도라바니 장외신 라블레 도지로마비 펑신 치월라 띵엔양 승진유버지 김이 남기장 팀이 잡고 등기유 대로라즈나 레당 롱다 타르와 자기 발제소 세우에 지나 탐지 대성부 용어 뉴디 잡고 증진유버지 우르도리에 비민 도시 춘주기 고로 직 우도르헤 창조 비미 심상 춘주 고로 당보 우르도 비주르헤 창조 비미 심상 춘주 우르도니 외국 조의 요제디 양구소 장강 조민남기 조의 낭도 계지 주지 시니 우르도 조 초리 티자 칼로 조로와 추즈남기 초리 조디 초쇼 로와나 지단 우르디토 도샤니 빙기 미바 우사 덤네 춘남디 차티발라 데니 춘나 추지 초소 구린유 조미 커진도 처린 우르디 차티디 양무 초주 출라 코르시 추남기 조울하 장남해 바마제 추른 신기 코르 용기유 장단 조규도 내베 비민남기 추라 라산난다기 조정 지에베 미주 바르긴 조니 내주 더비 저와 때마다 라루당 도주기 삼조롱 행보 강양 주민세대 대중센 조원이 비민남 행기기 생바 성부이버시 니바 우디 소젤해 장단 조민 심상 순수 장단 조규도 우르디 소젤해라 하장 장추 유베 소다 처민 나소 수유 대다 낭리경 우르디 딘도 미괴바디니 미세인디 우르도 추미 구릴하 차츠나 대라 미구 덴베 편주당 저와 지내 주나니
대 평케 택버링규 남디탄 저와 띵소 유바디 닝지당 심사 승기 유버시 낭주단 전에 주나 바바 치레

시시 공기 진기 주주기 동행라 잠생기 시발 순위 나진토 왕부의 통보 미이 미경기 부산다 현재인지소 전투 대체로 공수의 오디팅도 미군의 지휘기 등기 내숨 세회 등부 증기 유발시 오디 편의기 고로 즉 오르더니 장정 주위 잠만세 사조 신달라야 유발시 대편의경 재민나서 유스미 지르 롤레 마당놀라 오도니 리다 넘바차바타 자오 고바 지기텔라 베주기휴 저레 고즈네 후야게디 니라 나이 요부이 세라 아메 게워시 게마 요기 차봉바 저굴레바 도르진 인시 바르 자오 고어지베 게지 요제지리 베올라 젤로 시동 구제 좀 이실로로 인지 진주 전에 인비 월라 모두 준비 전바 인지 유제라 매교당 버스 소리야 되네 비말라 카데 제바타 비말라 차츠마 있나 변달해 현소 우르둘라 잘레버시 비마 남기 우르두 핀디 이마기 땡동 비엔라 답호바 지신 양진불 핀도로 마세 수부 기기 유버시 델란 디다르 치유바티 잠비 벨레 수비 우르두 초미 구티 초미 흉내 겨베 인지 나라 팁송시 Urdu chagoyki nyuba bagdu mibar tsungi yu. Jangdan zhugi to urdu zu rolegi nyuba tsungi yu. Zhuminangi jiwa to zhugub siji kurji ta chang nyedu damji. Rengwane danam zimbar chidu chigji pye chibidu lugi jida ki tsubji ba. Ame chuku kurdu kurda chigi yu. Dimi urdu ni pomo namgi lugi jenja piyudu chungasi yinba. Kangba sarwe gadung to dogba langur sabu nyudu te kalu churji ki tengdu dogi yu. Dedarchina tenge parje ta neyam seru luru so chami jibe tena dobar gyuwa sangi yu. Dendu benjur ki tena chune ya, urdu ni mwazai shamdu kangdo medu mirowe ringwe shila zine nyasa chigi yu. Deli na demu dagen nam ringwe dachan chigen ta jungju o so mangbu shi kawai chungla yungi yu. De benjur ki lore benjur ki paze toru chugu yu. Mima gu so nyeri shi yarge chugu yu. Rine ki tena chubu ina pyomiru ki lugyu ta samni dushi 소위 유수 금시 소리야 편의 침부 등기 유부시 오르드 내부기 고로 도도 미베 뒤다 지속이 교월라 되네 미나 긴급을 항문진 체다 민저월 교수비 오르드 내부자 대시 준도 주의 먼저 배 메르기 지조 능도 매도 메로에 요새 지도 지원하세 더든 출루 조가다 류제 진도로 범위 견자 레지소 강제 되는 경 편의 침부 등기 유 수대리 통 다르 오디 되네 비미 지속이 능주다 소위 남바 삼례도시 매매리 루지제 심무치시 전투바인

지 성능 칼롱 양도 만능 와드 줘. 내마 콩 대마 타다 니레 시대 야리 양네 소개라 즈바나. 샤소 남크 양네 사 총총 효제 나고 지혀 퍼리 요반 통네 런더 런소 어 마나 비미 헌슈.

0: 남목이 튠지 폐개기 남내 년준쇼 탄들힌제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폐개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깔라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지흐튼 나사슝 돈킨 마리바
3: 아덴뚱어기 체지 예민한
4: 산길냠두 산칼란제 거금정 샴니 산길 냠두글레 쳔시지인 텅디 산길제 농돈조네
5: 시진핑 건정 캄히화공 반도르탄 시바 회진 림피시베 코르당
4: 삼루 서비 딩름 서브르 니틀실 지발리 조즈그 신니 클제 탑질라르테니 공팔제 정차 서바도 밥시바시지고르
5: 리칭기 카타르제 거즈가 론신당 신질라 론신나 시그숙당 자차나위 코르당
4: 아리 총통과 메슬포니 아리 티마초비 아르사당 이른라 참르시버 오르나진제 페름통율 지조바당 아르스 아르사당 아르 이른지제 슈그슴 드물 자르다실 메슬비 니파메 지조비 코르스고이네
5: 슈니 탕디 약산지르제 셰프티낭동 클라사르고낭
4: 다칼레코네 베베니츨 시진핑겐 종컴 히홀 공발 도브진능 지바당 도브킹다 도브틀시바 일란진바지 근들 땅섭동체레 Zhongying Zhildigpo Deng Zhongkum Koryibi Dengzige Xinni Zomdige Xibi Ma Kisa Rangligje Rigbi Zhongdige Ximjige Deng Zigitin Lidi Zunil Lobje Xi Jinping Gen Zhongkum Hihulger Gongpan Dortin Jibi Devdi Torum Lobsu Huitin Keng Deng Mamang Huitin Kengi Huitin Xiyole Dengge Cochin Jobjiba Cochin Lomtin Xi Jinping Gi Chokang Nangwi Deng Zhongyang Gi Zhonghua Marga Jintilngang Pejin Duwi Tocin Ningu Zigde Zhongkum Hihul Zigitin Ji, Dirib Sarbi, Zhongku Techu Denbi, Chetsu Rangliga Shajiga Chul Zhongbi, Gelchi Niyab Deng, Tabje Je Duanhing Kongdarv Tengsib Chilba Deng, Zhongkum Hihul Jeb Rigbi Zhongliga Sartul Deng, Liglan Sartul, Lamliga Sartul Jila Gendil Hichin Dengde, Sartul Rangjin Jin Dahi Sarba Deng, Samlu Sarba, Tabji Sarba Vrab Deng Rimba Dunni, Rangjil Jin Zhongkum Hihul Zigitin Di, Rigbi Zhongliga Ni, Liglan Bar Lorji Rangjin Deng, Shugjir Rangjin

0: 진 쿄뇽 랑진 찌찌 저도군 조르 히틀시티 시진핑게 종컴 히홀저 공바드비오데 노르튼티 랑저땅 종일리 어글리트바 땅 쿄니 이근데 징범 던터점요바 띠능 시진핑게 종컴 히홀 공비 길치 돈형 땅 센리 땅 턴비 말르 도수무 펜슴 조비 능도네 르글렌제 랑샤스올라 고름덴비 군이 디실시바 땅 시진핑게 종컴 히홀저 공바네 시진핑게 디르브서비 동구 제초된비 제초랑기절 공비 접차 개천식인 바등 마르케스 랑기제 위저스 자비르기 파티 동기 동이 등 송들 등 동기 불송 소진드니 등 송들시비 르비 종들기제 점디 개천식인 바 동구 공천당기 종컴 기혼즈 종라 조시불 토멀시비 르비 종들기제 공풀 등 르른제 영질인 바 디르브서비 종컴 기혼즈 종거 자비 자송 시사 등 샤출제 쇼톤제 임바 세실의 강릉시 요래 도르튼티 마르툼땅 마이라 제마제진트니 오바땅 말그젠땅 르글름젠 버터 톰브르제바 르글른제 틀툰 타총셰바 도업틀제 동위땅 참바지제 토니 도럽제 르글 첼리제 호미 시진핑겐 종컴 히홀제 공바 제름덴비 군이 도업중땅 콘터첼비 존을 도업제식인다 자치 동윤땅 레실비 시진핑겐 종컴 히홀결 공발 도중 등 고알림비 로도 개치는 시기 정을래
1: 다가래 코네베네츠라 시첩 수지 시진핑기 랑제지 실링에트 사야가 땅 범직락선비 영화 콘사시 랑 쇼샤진 시근 총마임비 시니크 땅킬라 노르조쇼나 디엡지지 리툰 참마 약보 점마타 시니크 조르직비 시시 땅 쳇퍼센트 점지 시십 조그니르 티창타 동아당 사크크기 시니 조르르테니 페지 똥땅 땅케 시바르 근데 똥기 로응안 산지 샤르구 정아 윙구 츠피로 랑제지 시니 크츠 탑시 럭터 시바르 점지 문사 도포 토파당 제용 공기 냠타 흐노 잡이 환주르 페지라 근데 테비올라 탈몽 톤 저르지 도프르 담부르 진타파당 랑후 세땅라 쇼츠브 약보 탐네 제콘지 사샤 참마니 랑 수체신 돈피 타비오 멍하르 푸젠지 아모싱 쇼쫑땅 제콘사샤 호중 센탄제르위 와르통지 시툰 샤르구 차차 엘응 조진요 시니크츠 탑시 돈초시 비 리툰시겐 빙이니 중치르땅 아종카크 랑 쇼 통콘땅 너글레브덴 찬지 리툰만히 아모싱땅 너시 쯧그누나 자춘 소우제바지 제콘사시 와르통지 탄참 십척스 동아당 사시 샤르친 리그비 사샤디 아모싱가 콘스식닌 저르 약본 데바당 정캄 냠센지 자르니티 너시 콘스식니 쇼총 약포샤진 바자 시니크 존 즉진 샤제나 랑제제 환주르 페지 등 정캄 코리 쇼총가 탑시 신보식 인생 땅톤 정캄 쇼총 샤지 주른 전지요 바당 특수시기 바나 사그니 카히지 통콩 코리가 런도다 시니 아멍 추지 앱자치 땅 고름 메비 페지 동위에 나던 인 디타 시첩 수지 시진핑기 시니 크츠 탑시는 정캄 코리 쇼쇼라 흔누는 적비 탑람 니단 시엠베 니파르타 로탄 저밍은 럭터샤 흐 시르통기 비알랑샤 카사톤요 땅그 초신 저제바 초신 제캅지 페지 동땅땅 페지지 디블란 저독쇼와 땅더니 시니크츠 능톤땅 링가 진샤메 빠른지완 로진요 사콘 텐주르 콤페라믹데 시첩 수지 시진핑기 시니크츠 녀그니 앱저르종 아저친츠 고르마담바땅 아랑밍은 코르직시바땅 시니크츠 춘즌 니단시바 저르치 시위샤프시 돈흠용아시바 통콩 코리기 택타비 사콘 텐주르 콤페지 남바사르와 니흐 요기르토기 시난토나요 비투 공패용체 시첩 수지 시진핑기 사콘 텐주 공패지 탑시 당 사콘지 탑시 가신 시니수 탑시 속 냠지 땅 섭용 워 근들 동게 바당 지르친 수은 하 속 르근탄은 코르지 당 니시에 고니 식데 샤지 근데 당네 제는 그 코르지 심부 하통 타바시 기시 카사타나요 땅그 초신 저제 바 초신 시니크츠 람르 토미샤니 즈바당 중치르센탄 제르위사크당 샹리 톤지제 통크츠 정캄 시니크츠 시 시니르가스 마저르종 예브당탄 야랑제제 종당 취르비 선진 참바리리 시니 조리 인간 커지르탄케요

네처럴 데컴 멘춘 겐송 주그 멍용제 멘춘 겐송 그 롱아 츠는 종합이 참글 잡르시 요레 잘글 능 레식 그 남바 사르비 만나 겐춘 능 식바 등 사차브젠데 멘춘실 그 멘른 테크르 쓰디 바 속고 던츤데 먹게 되더니 멍초 응이툰 게 제디 반응이 먹을 때 주요 그서 멍초 동이 땅포 인제나 아망용 겐춘 능 식을 때 던데 등 비츠를 럼프샤지 지그 머치라 이츠그시데 정지 튼튼 조일 네프 등 잡자 치르 동제 머치라 이츠그제 그 아망용 겐춘 능 식비 정진 조로 외출 등섭 동제 아니 럼크 서종 등 대츠는 그 튼조 능 식비 아망용 겐춘 능 식비 리톤제 근들 람술 티고 성터 동제 니들 너처 요제 저점 헨춘 겐춘 능 식비 슬제 돈출샤제 zim tabtin leshig marna tang leshig namba sar piman nam lezo pi jer tsam hen tyun gen tyun nang sig per kil chig tang jap chur cha ji tabtin leshig marna tang shang pa lim leshig namba sar piman na ji gen tyun nang sig pi dung le tul tang ti gu chang tar tung tab chul ni gen tyun nang sig chul tor tung ji ma gol khin shu gu tang le ta ke le ji dung le tro pi gen ta ka sil zui ni ke gen gen song she khe che r tung ji zhēr dēkēb jēm hēnchūng gēnsōng chātān tāgur tēnī jēl yōng chīgitir jēng gēnchūn nāng shīgbī chātān tōtām tēl tīgū cāngtār tōng jētāng jē yōng chīgitir jēng gēnchūn nāng shīgbī nirvā rētāl shē tāng lēksā tōng jē jē yōng chīgitir jēng gēnchūn nāng shīgbī tōnggūl jīgū zō jē tēl tsōshib shā jē jē chōng gēnchūn tūyngil dālīn jē tōtām mālg tāng rētāl shē bī lēchūl chēr tōng jē māng chō tōng yē nī bā mēnyū shāwā gīndūl 지가 렌공 더비 요실 고출 차제 티청도 땅니 멘지제 렌공 다통니 람성 르슬 땅 디토다 더바 맨 뇨사 슈그튼 저니르 차튼 뎀튼 젠든 멘비 렌공 텐클 렌공가 페슈고 예셉 수그터비 니방 원지르시데 멍수제 맨 뇨지르 답디 튼바 땅 니어슐 샤일 펀섬 제 초서 동제 아니 멘지 겐주 능요비 멘지제 답이 뜨거버 젠틀링 능서 동제 멘지 톤질 땅 코르지그 뎁질 외출 소재 차튼 디비 답이 떠오르지 토 멘춘 겐줄제 사차 등 셔드 멘투 다토니 메뉴와 멘진 존니 소재 니든 차튼 날 때니 르니 덴빙 멘솔와 등 메뉴와 멘저와 멘길와지 원질 터바샤지 마슬 멘춘 겐줄제 멘지 동틀도 어떤 티구 청다 동물 멍전 등제

망초 동영아 봐. 머겨제 멘춘 겐줄제 다토드거버. 지게 머겨제 멘춘 겐줄을 잡처 흔흔지게제. 머겨제 응차텔바 등 미튼시지 머겨제 멘춘 겐줄제 대통 이거 등 노르톤 이거 일톤 이거 소설비. 머겨제 멘춘 겐줄 잡처 군든 차제 등 멘춘 겐줄 차튼 등 일미 로들 대통 이거 팬츠는 레틀 등 냠틀 셰크 체르 동제. 니 멘춘 겐줄제 어린이 잡처 럼퍼 차제. 멘춘 겐줄제 어린이 젠제 군든 잡처 등 멘춘 틀톤 겐송 지절나 동 대비전은 멘춘 겐송 젠땅냠던 직제적 바소제 샵샤 소십샤제 등 멘춘 겐줄 응뜨가 등 저총 겐줄 생활 할 때니 겐줄 능식한다 멘통 거바 등 멘발라 거바 뜨실 직제 소제 거자 멘주 디첨제 디토 차튼 다토 등 남반 저스제 샵샤 군둔시데 톱등 십실 라툴 등 레구드바 멘춘 겐주전 직제 소제 니바 레트트밥샤제 등 머겨제 멘춘 겐줄 익스글 할 때니 겐주능 시킨 라브 대통가 른통 파르미 샵샤 군드누 샤제 지르레

생일인지 공감상 난저 사대 로가르키 컨리탄 자탄 퍼이솔라 뚜루랑 유에치 주기유 웬디 미심 교회 뚜르코 망치원니 사대 부모소라 뚜루피와 샤단이 디랭기 센조 양년리 세나 사대 부모 뚜르고 게자스시 케바티 슈인

미망고시게 파르고게 차차 총칸 고르시 갸게 토니 요고와라 퍼유 긴나방 오제 칭겐시르라 나라 로지 콘츠 어머라 바 지로 지기유 콘츠 리도네 수균타 팅랩 송제 초와 세부통게 유 데니 셰티 교코탄 자와라 표셰기 줄고라 타르스웨기 응아자 조니 사드 포모츠 케츠 세와더브리

안저 쉐바 쉐마 츠 포메 고르키 루시에 마고 식랑 휴 던도 콘손니 루시에 난키 능예 식미 바라 로브제 셰데 토 루브제 능 신비 기겐 인시라 미미리네 쉐샤 균제 능겐키 셈소와 식타 종습 타르게 동웨낭 망조 긴니 칭케 추규르 니리바 식제 인시

0: 강라 통신 뻐그쯔바니 덕취 생활에 역담 가라이
1: 야 뚱다 뚱다 차 야
2: 지터리마치는
3: 알았으니지 오늘 얘 나고
0: 자라 동지 랑포르동원이 진짜 파장치외 이니 바다 본다 캐다 깡이니 랑고르 동갑 최장하나 방제나로
4: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기랑키 두고르낭뷰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헹게 공감사 나남조 중앙 롱친인 친이지급려고 벽에 들람게 차진 구디슈베 디링기 링시시베 리젠디나로라야 신제종 하장 가두치 다 디링기 리젠디나니나 구벨 헹게리야 먼저 톱산나로기 곰싱년바 나보 링도 방고베 거기 나도든지 구디슈 다 남윤기 초에나로라야 톱산나로라야 먼저 칼라스두이네리 양장자치두이네리 곰싱년바 카지 유베 겐기나 아 제네롱웨 녀가든데 수고하리 다든데 제제앙아 주 김잔노로기 미츠 다 수부기 대단리네레 뉴즈기 고리 슈잔 샴라야 아 구베슈에기 곰싱 예방아부디게 기랑게 노로리아 두게 민두게 찌시다 다기시 기랑리아 곰싱 예방부디게 유스나 교네 뉴르도 링도 도르고군도 당부디 톱잔노로리아 가르샤유베기 눔다 도샤라서 야팅에기 다 야가토네 시에스노 요연지 서르발 다디 카마제와 얌나 지 카파게비에디 나저유바 당간주 톱장원의 차샤스는 눔라소네 총회기 도샤디니 아주기 급디디잠바기 구류나로기 다 박조기 고군조기 대시리 학바르도 있나단다 김상 망부지 응원의 차샤스는 톱장디 커돌기야 기구 제와라소기 롱주야보시라요 말이 제상 눔네 총회기 도샤디기 아니 근원이야 조교도 마소네 중 섭취삼 수고하리 마세 김자 망부지 넘유 다 챙외야리야 가보여리 창우와 던도지기 안주 야미나지기 랑주이게비 야미나지기 커뚜리야 아 답게야 짜제샤에 발리자야 이내리 야미나지 공아자야 이내리 딘데세 짜바 라소기 텁시 망부지 땅제제 클라스워리 다 기랑게 랑주이게비 규림 넣어올리야 PM 니상아 뷰샤지제디 중유뉴지리 다 디야 도시아스 장안주 시란데 동구마르바 조랑버발레 고랑주선자 Tāngi nēlē kīrāngi nāmyū cēngwē bā lāsō ngwē bā Yāmanā jīgī pālī trā bā lāsō gī Trādui zāmbā tā ngūdui zāmbā gī PMO nī cā ngā dī gī Bīshā jīzē gī māngshū gāb sū dāmbā līdui zāmbā Nā nāmyū ngā zū lāngzū gābē gāb gī Dab chokchū nē tūnchū zāmbā jīsāng gwa rī Tādī dab rāndi hāchāngi māngbā jā rēd gwa lī Jēsā tūnyū rīngbū nā lō lī yā Numne chungwege doshya dinzu kuyu naloliya, desno nganzu sukbu naloliya, ta jingne chashasno mikbeya nyinga chikwari. Nyine chashasno nukugi nyinzegi, tando uglamgi nazalaya laso yore. Tando tsab chetsiji gyurdu zamba ya nganzu luwegi jene laso ge nazinile yungwari. Chezan, ta namgyu nganzu tsuwe naloliya kalasudu zamba yinji minji doshya ya tingyengi chogodi gargukundu. Dita chua chungje, ane nganzu dusha ya tiyengi chogo di kachiwegi tuzu dili ya dona chenpoche nangugi. Takje le yungunba ya desuna, ane nganzu langzu yewe inere lakbardu nguyegi rita, yaminajigi trayegi ridigegi lidiyu zamba, inji minji da dusha di madyoy gongi karcha nishu gongne, tan dordune shin kirange cedi mangui gongne, numdi lu sabdaga ya, ane kuduli ya kwa kachi nrigdu. Dindes naas na xine, ane nganzu ki numle churuwe ki dushyadi ki chilo la ya machi yu kone kwe ya takta tiin rukwa re. Duz xias na, ane dushyadi chilo la ya khyabgi rukwa ma re. Ajanja, kirangi mikbena lo le zui rukwa ma re. Je zan, kiranga kache na gugudu. Masaji ki kirangi ta, ce la so ngunwe ki gyurim shibi na lo le ya yinji minji kache je xa na gugudu. Ta dine, kirangi ce ngunwe cas lamsa, ngazuki dusha ya tingengi chugo di khajib jimindu. Kirangi ce nguyo jeje, kirangi ce lan na lo ne da ce di dezi na lo li ya lu cabur wala. Lu cabe je li na tundu mutu jeje karma sumgi yeme chi khaji xa gugi. Ani, dines jes no dusha dike takta kwe ya uji ting chi je, ani ngazuki kimzangi sashi mbele ya kwa khyabgi dama sun, chugumindu. Da dine nyebdi kare si sumba, da nam yu nguyen tuyengi lakze lao so menba. Da ngazuki lakbun guje yinere yamina jiki chugo chunju dinde ki tabli ya tingje, Tzabegi num, num dilaya denje che suba a dirisha. Da mi mangbojigi sim nolo liya, susu namgyu tab tebe tohne num kozaya laswa jesno o shimbu yubi sisi. Jigi chogo chembo dinde ne kozangyo da jesno di shimbu yubi sisi. Yine tuyongon toa liya, da tab digi tohne num zirwa, num tzagba. Digune chashasno denjagi, denjagi nyingadamasone che zamdu la pejir 다 제네 라서 롱웨기 규르이네리 누구도 다디 금쟁 하레스 좀바 당구디 뜻디기 토네 아든 눈 작바 디문에 차샤스노 바야우지 코자 토요 말이 디너 로리아 코 짱마지 소토 메자 라제게 등고 말바 제자 코너 로리아 다 눈자베 규림 너 로리아 그래기 안 저기 백에 눈도 보셔다 다 빼셔나 백이기 딜레딕스 디스 허규 봐 마세지기 코 나로리안 딜레마 뭐지 유베 왕게 다 도샤 디 디웨야 아 숙칭 튕규 봐 된제지레샤 마세 간주 체소 응우듀 잠바 지기 도샤디 튕에디 숙체유 봐 다 도샤 지점게 숙체 튕스노 도샤디 간주 고베노로 친제 로여자리아 립듀 잠바 로젠구베기 녀가디 디지기 쳇주도 다디네 니부디 가르스듀 잠바 간주 뜻디기 토네 눔짝베기 마주기 규지디기 뷰지 게레지 도마레스 가르스듀 잠바 땅 안주기 눈마사 고네 안주 배가 이네리 야면에 바담이네리 라소 딱다지 오 다디 스웹 휘브진 이서 겐레체 도마레 디너로야 직제나 아 험부제번제 아 딘데 이네레 용스기리 험부제베기 배가 라소 비야 코자스나 딱다 코이너로네 도규 망고치 던제 이네 땅 안주 딱바야 세스나 아 안주기 침베기 젠 라소 간선 침베기 독세적으로 봐 침베기 젠 라소 템베기 녀가 되체어리 디니부데르체 제산 안주 넘규네 룩단 튠바 첸딩기 토네 아단놈 튠기지 소저자네 놈요고도 다 마주기 규제디 소레나로리아 리비기 규림나로네 차샤스노 체단 된라 돈넴베기 지 십제지비기 규림지 규구와리 제산 뒤제 토네 시스노 디딘자 차요리 제산 안주 수수 긍주도 놈자제제 아니 아 제모와 라서 아 마제네 야고도 다디네 숨부디 카레시디 잠바 안주 눔 야네 꺄르도 베주제 드르샤 땅 안주기 김전 너로리아 되게 공도 쉽네 신기 안주 발리자에 이네리 야마나 지기 시리자에 이네리 딘데지에 짜브로 와 짜차브다가야 아니 고이 너로네 눔 망고지 하디 워리 다 눔들 하디브다가야 오디 촐라 진의 팡명아 삼지제 넘주 안주 눔디 베주제제제 야네 꺄르도 아니 제앙오에 이네리 야마나 지기 발리자에 이네리 두시고아리 다 야네 꺄르도 다 짜스노 코 트세디 토브지 차디여바 제잔 안주 속부 디탈리아 느베기 제네 롱웨기 규 망보지 퇴용거리 제잔 제네 라서 포에기 녀가 대체론 루구유바 마세 돈도 아 닝다 차지기 니레 롱웨기 녀가 디인네레 체론 루구도 디숨부 디르샤 다 시부디 카레스디 잠바 안주 넘규 아 체란디 무드바 무드네 체앙웨 디르샤 다 잠르지 좀 봐. 아, 미망거르전 좀. 제 나가지 이니게 먼저 제 망부 무디 좀 봐. 저와랑제. 아니 안주 제 당부된 거에 차베 제리야. 무튜네. 아니 아, 제니부디 무고리. 디 그림 놀로리아. 팀 당부된 무디 좀 봐기 피나로 하마 딩교게 띠띠스티. 주제 하장 토에 놈나 놀로리아 리디 좀 봐. 코 치두그르 봐. 딘데스제 치 친스노 코에 놀로네. 아, 덴베기 무부디게 안테네 롱고르스. 제산 안주 체지 무이 차베 제리야 인지민지 알링엘이야 기랑게 체란디 파짱마지 쭈 디네 무튜네 체 니부디 무이나야디 개전부지르샤

0: 다디네 곰시 숨부디 카레스 디삼바 당간주 초약부지 용액이 제도 단다 사강카지기 내리는 제 지도 걸 참망고 되게 되듯이 중국이 중미기 다 세주기 촉된 놀로리아 가르데요레스 디삼바 미리리게 니미리리아 수구빈 놀로리아 다 도에기 체기 망요디 킹알레 개초문도 당이네랭간주 랑게더 비문에 차시하스노 닌다리시 민망부지기 아 차 돌리지제디 체시딜엔 덥긴 개요 봐마세 미카지 체시딜엔 덥니 잠게 마와요리 다디레스 제제 간주 참망부지 세스나 간주기 착시 토에게 나즈디 릉고아리 마세지기 간주 수부기 주바디게디파 섭섭 제고아리 디 마세지기 간주기 다 포알라솔이야 닌제기 고아리 다디레스 제제 돈도 딜레 섭지에 군에 차샤스노 포렌라소 롱에게 닌게이네리 요리 카레스스 좀바 참망부지 수군의 롤이야 레스나 안주기 폴이야 폭도 침부지 던거리 덥시 침부지 단장 폭너로기 안주기 부트이네레 디게 차송로 바송접진기 차디게디 껴럭껴럭껴럭 단장 아니 안주기 폭의 치료기 덥시라서 태가를 태국이 유배 왕기 포인너로리야 닌제게 이네레 야만나지기 첩 딜레제와 포젠나야 이네레 딘데스제 니즐허거리 제장 안주 넘겨 칼라수디 삼바 차망저 유민도 미지게 니시비 너로리야 차 돌린 집에기 세시디 가레스도 잠바 안주기 비라기 갑주도 갈래 시담게 갑주지 디기 강아잠래 아니 개초면도 다디 뉴뉴뉴뉴 치르바 돈도 안주 가레스도 잠바 남주 칼라스도 잠바 년교기 아니 세기리디게디 약초주나 비주지에 민도라 돈도 데리야 레뉴지에 민도 디우 벤차샤스노 안주기 서구인베기 세기리 야마나지기 시리다 다가나신기 안주기 아 니마야 깜짝담베기 참망부여베기 샤 라소 간다 참망부여베기 아 세리디게디 링도 방고고도 아 다제상 안주 넘규 칼라스디 잠바 계시기란게 딱 인지미지 어 좋아야고지 되용가삼 락제야고지 엄고삼나 차주고게 닥주제는 지금도 계란게 지심기 에다 메나 딘데 베주단 지도 걸 벤차샤 아 아주 종 아 던더기 그무 꽉바 라서 망자지 게임에 레괴게임도와 다 고행이 내리 망부지 시분리 게임에 봐 지금 좌등에게 태네 계란게 띡지 망자 개봐야 대단이야 덕지 누우미도 차다 돌수나 제사 만주 대단기 소액이 제도 공도 주백이 곰시 나부디게디 인지 민지 링도야 돌아나 쉐니 돈도직디 땅 안주 넘유 아 다 도마이네리 과즈이네리 디게파 주의 규림 너로리아 짱마지 주차네 아니 아 기랑가 디캄보 소야디 게첨부 제레샤 시메시 아 딩엘이야 나라인네 돈요유 콰즈라서 쭈 드네 피긴는 로리아 샤샤제 아니 험부지 봐 험부지 겹사는 기랑가 쭈이제 험부지 삼베스 요르데 이네레 딩는 로기 망고지 추정민으로 다가시지 쭈 선사 독스야고치 투베기 녀베요 마레 제산 딘델이네레 기랑가 당도나야디 게첨부 제레샤 생길링게 팅디 디링기 링시시베 리젠디 춘삼 다가시기 남발링기기 모튜도 중앙 롱친인 지지블고 벽에 들람게 리제 현다 하남세로나 링기 휴대자고
1: 미미 다시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2: 미미 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2: 착도 부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주 강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2: 미리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군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네사다 독슈네사 저완네사 제이

0: 在新竹为龙泉县保林街看不上，他的那不错，生活处办理成的呢，主要龙泉年轻人给不离苦，不给龙泉托规定区别，总理个才来参选。俺的县总体堂，年终修建参军营，今天很给力啊，陆总看你堂，俺俺才不你吃这些鱼边，那不错，人别接受那个事。 我们俩，咱们对出入境男子炮兵集中装给本地草皮为，级别你们哪里呀？强烈级级别六种体，认真学习。级别你们哪里呀？强烈级，咱们对出入境男子炮兵集中给本地草皮。年纪一直没变，六步六步路为人群给级别，开出第几级？你看全部没有关系，可没单位，特别没个人啥信心。 国际级别跨国项目长江江都强，他同大吉人力级别变得前三届民用瓦西给厕所里呀，人力级别其他给下不关松。给嘛机会，空降给人力执行业上，第一步金安给那不提，前谈人力级别变得大吉国道都垄断，每天给我熟悉的通融。
1: 人穷马步，多给苦逼耐心，这就秘书呀，前面马连看熟悉员啊。本得啦，客家心多嘛呢？客家菜啦，级别鱼龙西北菜鸟托不耐松，俺就客家帮多读着几句，搞位出个念头吃两斤，俺别路样，念头两把长眉银边，客家给多给明白马上拍动，俺就即心给乐松几干两米四。本得啦。
0: 客家心多嘛呢？伊嘛讲不迷信，开个吉普，六路都要为当单买杯吉丁糖，咱们给客卡给位数，我怕工来托为六千米给月饼。客家各多给奶奶看够糖一饮。本地啦，开个金松天猫七年食堂，当中央堂几个书记加贵堂，三年卡给几个给贵州。 密码精准码糖，拆解人多吧？没事入密少见，俺小可小啊，推最他们真给客家给看多接近多。这话前边没得催话糖，你个前边没得那边来了呀，提醒多。他同桥西参见呢，贵个我说给看给冷库忙不，这就你推给客家糖，你娃儿加入西穷啊。大个子位本地人。
1: 人中给女子年纪没讲，没有多，只会轻语。他的确是参加给救忙班，东北气味轻松全部客家给巧说，心态心性多变。客家特色马脚肉，一心没胸肉。这位本地人，六千当地养大五七堂，本地心情卡给给心没变弱脚我，多给明白看够三年，给别你们相爱言行。 最多点别勤写全部，看够标准统一一遍。同时，马脚肉，集中完，大概，本得了。新保林街广东林街内山出版的，但对出入境女子跑别集中给本地草票为，级别你们哪里呀？强烈级级别六种体质。下面呀，级别零米级别六种体三难度。
0: 军心有路特殊执行，落在库尔库有管理呀，每到那草给插根得边，不都得吃南疆，我将军心给今年，久久给你那草进行，婆婆出波给来了呀，提醒起。落波多，我上哈拉杨布，今那青年在多给你们新人家接近，住着地地都扎边。 军心给也给定多那边，七八没不你给什么了呀？他你天不你多，七八朋友人两点，给起两小送点心，提得给，吃有吃些，你来不是吃完钱。大大没不你，看我滚不脱哇，找娘些吃给，老不在上岸给过去也不通的，天不塌天难都破气。可你上岸多，连么塌，大大七老数，吃着吃些不大，下下都破病。有咱们心里呀，扛啥吃就去。上岸那老不得给老么亲呢？人工给卡拉些餐呢，马前给贵州我，开着银边老么干些，开着给这些些不通。天大七八没不送，啥点也破的，民宿确实得个。 桌子上各地的活动，人工那么出三百下地的糖，最多。他同菜里说，三拉忙不够的也不同味。提到七八铺的杭山年，让给阿们俩递给见面时，该算糖阿姨阿们俩，看了年别不易当俩算。 가서 강도 교회 시리타 아주 롱망부 카세다 시주변 치바 아메 폴리야 자게 지고 준초 치고이강 철로 미에비 초라 동추디 자강 박강 초에 런드타 냠디츠 예니 마시자 시시 티다 게리 남기 게지 갸고초변 치바 마부니기 심리야 다니 고급 탐진 체디 시리타리 초고 갸프시 사마투치 시리타 케니 루감도 롱이지 냠지 마주 직퉁아 고군니 차신노웨 초두 시리타 딥자 쿡부 사와치 폐지 뒤즈 까문 이슈잠기 윤리야 군이기 믹송 총부타 딥자 쿡부 노르충웨 초두 시리타 긍둡 치둡기 미국규 콕베 낭도 장비 다시 머분이가 초고 딥디차 군이기 라리야 링메 치구잠 치바 아메 폴리야 디게 지메소 덕시 라소 게캄 권리야 타도 약치 도치 초아기 다리 띠왕 고급 상부이 나게 나라 심구 세계 톱 지주니 랑기 폴리야 카세기 초아 진제 심부 유미 골리야 기치티빈 회경 영이직디 미유도 림니 타바도 디더부 카세 심부식타 초아 갸부실리야 류금머총 시주니 라리야 디게통 바바 아메스바 잔느양 퍼유샤네 용웨 치부츠 방미 코니에 준춤마 체반 마네 편치 초라 당디팡 시주 디다 코니기 담닝기 중마조경 게리남기 게지겹차와탕 마진기 상안기 곧경릉이와통 코니기 믹송 치로수더듀 진나기 요완나부 림신친니 라리아 세토 닌치치기 신제 세리원부통웨 티멘타 사간기 고무규 치로스풀 디다쿠니 룹지캉친타 니오웨 동겐시기 제몰펌니 니에 추츠 체가잠스 쿠니기 믹수 롭칸초스 더그 다스 차류치비 롬남갸 롭칸니 직주 니튜도 치로스 퇴신부통 디다 차생 니오유기 뉴툴리에 사딘기 체주타갸 림시간비 롬남니 랑랑가오웨 제문나 초리아 예와디 카지기 류제 탕친도 깡치 보르즈와탕 양카지기 룹치 캉친 듄기 탕친토 니지 솜지 체디 탁종타 기찔리아 류와 카지기 류제 탕친타 니우에 류주 요체 탈리아 쯔므즈와 카지기 차주 보르탕 핑방 보르즈시 강가 큰기나 르제 바실리아 고코와리 렘구이기 롭디 락도 킨니 롭종 치겐니 할람 지본자이 빈다 큐르빈 티제 치바 아메 폴리아 디게 지메소 자치 미 류딘 톰느야 차장 깡에 케세 시지라 자자 친부 베즈 미치바 와기 유규 응츠 디지편 시메비 치바 부티 샬롱 더뷰 아자 튠줄라 서동 코네 쯔줍기 초경 아자 조아 미 부조기 얌젠 치다 텐저 고유지초 시메 티네 메 폴리아 디다메소 라와 캉리 고르웨 캉종디 라케서비 원주 메부츠 샤즈 친뷰 니엥아 지쿨라 사팅 디루 베베 착지마 시메소 티네 뷰 말리아 디게 지메소 할레 항사 루촌 치부츠 할람서통 제메 튜다오웨 아메 부타 포모 루촌츠 아미초이 거진 첸발즈 지주티 루추르마가시기 어우싱비에 가와갸차 케도세니에 추비에 주리티다탕 체리

0: 차르와 추디기 루급 능고 기기기 체진 슬게 공감사 샴르 차와 추디기 루급 능고 기기기 체진 시비 변종 기종토 담드 추르 템비 거기 믹스 치리리 센슈고이 니자리아 편지온 시즈 기종 종토 담드 추르기 뉴스 튜니 미는 망부시기 최소 쇼마세 캉부타 슝람 멍시 디규소 망부실라 도르뉴 당디 망초즈 셈나 슈퍼가웨 뉴스 심부스이 원어 직 대단자웨 담드 추르 튜나 안즈 칸드 치고 삼시나 월리아 링기네 담드 추르기 뉴스 고비 덥드윈 시즈 통부시세로나
1: 아니 진짜 대답 아니 상마 런춘 직부 체급 최단 게 시즈 카지 럽이 Jotiki, Tidin Jisigata, Mentuka, Dram, Yomadi, Dun Kunjus, Tu, Tayu Tigajo.
2: Guda, must be the Amidu, Mutinato.
1: Gela, Tagin and Zukamudina, Madea Kare.
2: Namsi Munda Divina, Tidin Tatapuatia. Kangudi, Toruna Yuda, Shoni, Yang Sahuza.
3: 几句听呀给你个听不起来有理那钱能不能看见那点的用满呗用满的几句你投入那就不约的差点儿说不得看见是我走一点钱的听不约的很多其他国人的读书这边出了听不起几句听别个出了的你们都听不得读书听我绝对通读那落了几句不听出了的念头读读约的其实有诺的面交读读了那听不听不起
2: 其实日语天不行呢看过的其实就点击是亚大米多给的卡制作啊日语天不行给的下我是叫我不要着急日语就点不行呢回头马地
3: 日语呀，多不松的，腿疼嘛的。腿着是的，日语就是的，离小了呀的。俺这电视的，人家情绪的，你知道。给了，给俺给我那点作业，从哪拿的？
2: 一的银，下学期的，巧了天不银呢？年年彻底安上巧了的，你看把那老年的，若叫钱吧，咱就娘就钱不银。
1: 现在俺做两个车不行了，有的叫得罪没呢，让咱一块用不着。给了，现在日日给我谈的，俺都落着。
3: 用嘛的，这些的能吃的姐姐能吃的，我们去吃吃呗，问大大不着。我怎么用俺三百三点年起个嘛的？
1: 这日给恁吃的运气，想给团长看了呀，托哪去过？能吃问大大哇？推着啥许多钱吧？要不年，要不点呢？年个来月头个的。
0: 接着电子轻松来了。罗是个野乡了母体呢，下位局部的开的，当对处理手机，小军看着几年过个别过的目的学个人。唐波学军，啥些杭都学军给女子团拉不有他们些呢？南山塔江南，沙沃中南，沙沃村庄，沙沃浪过的教室塔提醒，阿里来开都行。学军听个，年月看着七个三些呢。
4: 김도춘진의토사라춘조구바타랑고르기로세디체마르니유치바조유치급초도나밀롱와치바닝그치워타코슈도교루위캉블리유네체마라닌도바라로급기제와치구샤위교바샤위머유공추진요부른교와타추슈체런조와야메네초그예바경리네메고르용위잔자와시코시
0: 我能年月看着七个三些呢，出个几次，托三人着我他，看不去，弄自己个，托点都着我，下回全部有的，出业业呢，全着没人话解释。松不，开的，开的给女子马腿过，人过俺们也呢，托三呢，啥都弄用我他，开速恰巴，各不各说，差不多打的三天比扎扎些。我能年月看着七个三些呢，托三了全着我他。 七十九中度松起，超重难免对不啦？加七十人着过，是吧？咱们对秋绿 담두 추류 마튼 코 교주 루브르토 체바미야나 루브르토 추슉 쳔브로 유르싱 초론네 디드자 용어타 초론 루브르토 나그루루브도 유기히 오나 녜유 칸드 치구 삼시나 체마라 초론기 쇼니기 진과미야나 토사라 춘조고발리 추죽시 카조존로 미숑 싱동 덴제네 드미종라 양사르 지우타 공동기 퀴도 티웨갸 녜유 치미숑 나바 지니와 지마니콘 규규 추슈란 유안조시 다시 처리타 케베네 사사용어타 캉비 캉라 쓰르게 기기게 원티르 녜유 칸드치구 삼시네 쇼 니수 춘조구 키지 춘모톱치 사르제 테잠 토브메비 지우타 통기치위 사지딘 듀구블리 지니시 카조타 야메네 샤모도 규니 춘조미숑 Dorna, Nizu Tiri Chedu, Rangu Sungyap Kanda Chigusam, Sina, Jine, Nyeyu Gindu Shi Tordongku, Namshi Ngundar Dine, Ngune, Nizu Shib Chigu, Rangu Nga, Denjagi Nesundrosi, Lamla, Yunga Chimbulumba Chigu, Chirdingi Danjorci, Sanetigi Ledunbi Guji Dara, Kurim Nga Chirding Chigubili, Gyunur Lusu Samne, Chir Jala Limbaran, Romirongwa Chiji. 今天给别人一起出你 추르니 지단기 출로민 바라 추다 체마다 담 차도소 자조르나촌 지빈 덤니 더부시 인신 강티 슉자니 지단기 출로린 덥 카시기 치외 큐잠실라 강바르 도르균타 조람누귀유 서범디다 퀴도 톡슨 침부치퀴 지구 참마라 추르 퇴미시진 테이나야 니가 중첩지원이 사제 믹세진도 유비에 Cherju mawe tuyusu jigwidun zhwa ta jitagurdu dhubara yinji ninka chewe saje yewan jishiba chigwi di. Jigne ku togjin puda rinwi jisu ta chogrong longshiro. Nine jisu nin jisi chundu ta sursum ku. Sumne jini chojo ta diwrugi kenbi kebi jam. Shine shio yenyu nisu jidang chuyubi shunglam ta chulamgi kukji chishin ding rinwi saja. Ngane charba chenpo pepsi saja jela yinji toksin chikwe. Wana churu matun kong dagzan kanda yudam shina churu gu nyurze hajan gyobu yukya dagzan jiyang mebishi mindi zhanyenpa ta chugyun le dawa rindib le dawa jichi di kengdub jitubgi Tuzu Tamzi Jene Song Yin Le Tertip Chikwe. Song Yin Le Tertip Chibi Zatun Dida Semlin Jo Nanta. Song Yin Le Tertip Zo Ni Churu Tunas Ta Chorong Gi Xio Ni Gi Tosara Ngyobu Chukub Li Chorong Dume Gyudu Dene Chumi Ni. Xingdong Wo Dan Sambi Wo Kyanggo Gi Gyebso Churu Nguo Mitubi Sajara Dume Ni. Kanggyo Tosa Ta Sa Dienbu Shidu Nyeyu Chikub Li Gyungu Kirji Tuzu Yangmi Ni. 카즈군 교부 최고벌리 디지체나 타르용 삼비 섬주 참이숑 조브즈게디 치르톤주가 응외네 서식이 뇌제 응원다라 토나치디 약시 추네 년그체위 지수 그도 원조던 유민도라 샴르 무튜니 팅딘 담드 추르단 조위비 체딘 카지 슈그인 나오고비치 추니 사르고바라 Pyoran yonchon kirongi gebi nishu chungi ki churugu nuzi duncho guandongbu ne shido chungwara. Dao gubi ce nganyi ki chuzi chuchu para kirongi churu nuzi chu mi shibchu shi somgi lamdu shi wata mi ngabki churgu ta jawa che yuwa shi. Sanedigi tuzu jidu gubi ce nganyi nebali changjo reswe damdu churugu nuzi kuidu lupi zhungu jima shi dela nga gyabtubu chungyu. Kongi mi la Lu Hai Tao Se Xing, Kong Gi Chi Tien Chi Di, Ren Yi Pu Lam Nang Gi Chi To Sa Ren Zi Bu Tan, Ro Gyeb Gu Xin Bi Gep Su, Tien Mang Bu Ro, Te Rin Yi Cui Gyeb Mi Ni, Lo Wei Tong Wa Tan Ji, Shuk Chien Bu Ge Gyeb Yin. Lo Wei Tong Di Di Ge Gyeb Yin, Ha Jan Shuk Chien Bu Ge Gyeb Yin Si Xin Du. 공기 폐지를 파르다 링 차베 임버자 로교민의 대내 투기민도 지시없이 더욱이 체인하니 로교민의 콩탄 여와를 자르디 로외미를 추급 급시진 루하이타오이 人이 교편 레버라 이미치버를 륜도 지엽리 공기 사르쿠베 시도 제버를 시나 루하이타오 탄더맨간도 기에심부터 민아를 수부디탄 임버시 네블라르자드 네블레 머부 트딘 지급 주기 주장야 루하이타올라 시버피신 루하이타오 이제타 마체버 균균 체범마세 푸글람기 토사르 진네 댄스시 니트부 총외 데랑아 겹투바르 펜도 총유지 신도 진도구비체 니닝기 추주 주주바라 정중 퉁구타 추비 넘시 첸돔 토담 티신 중국 체리칸소 디젠단 챔비 직지케젠단 락제미네 갸드 디주드니키 로교미엔시기 뜻십 체리 디제나초 갸드 응업주키르네 세융을소 균두레드 비디 텁스탄부 로교기 차줄라 덴자긴 고송진라 덴부시 준도 중국 세시 다제주 세시 뇌증과 주 락제 심주디네기 토림 락제 치모와 황하이 今年安住母体地盖的特东年个前部看到有没有的道瓦藤你年个体地女子七穷看着是穷有没有用意康体亲戚培根高过现代给年个的托生七股别提安住了西子子有几限度四周六七给这些军团托他们罗宾给院长低保风给推动南沙公地的小天给女子年个二十一月了 하바르도 차자르 법듀 추르기 뇌즈 라리아 튼 시세 신도 시도중화를 지는 넘시 디젠기 직지 캐젠 주단에 니스 로겹기 골고르 미디 정규 넘시 서지 주단 럽동기 넘시 제드카르니 가고타 티신 제유 법규기 지리 둔주 뚜영의 이사공소 대규 넘시를 더집 체린 시신유 정규 둔구디 젠기 속중 죽지기 락제민의 갸다 주미 지단에 체동 로교기 드람타 추류기 슈킨 TV 사공소 존내토 체드 체셔타 체동 더십 체링기 레드 비오탄지 슈킨 TV 사공소 규단신 방송기 바르케시 주비디 젠기 직지 케젠탄 레드 미는 이슈 잡게다네 추지 더십 체링 지기유 체동 토담비 직지 케젠탄 락제 미는 숨주 소섬다네 팅이 키수탄 장외 랑단 캬름 큐조 로겹 체육이 년그치위 서시 뉴지 명윤비 깅의 퉁규제라 무튜니 더십 체린타 원대동신 유부시 승리기 팅디 차와 초디기 로겹 뇌고 기획세기 체진시비 편지원 기론톤 담드 추리튠비 고르기 믹세 치틀리센비잠 다시기 샴라 무튜니 디글룽친 리공기 치틀리센신다 카남 세로나

0: Kachui ta, jikdin purgu, parna mawe benjor so, kyabgong ki nyamle le, shungnu gyamne. Zuyi tingi timdu ta, chongqin sekui ki, chonggi niki benjor kui ta, jitu chibi, samni kazong sidu duygul gyakdor cheyu. Purgu Guangdong ta, Xiangang, omen jeki kukchin kui ta, tangi we. Guen zuyi, jikyabu domdin si ta, sibi domsu junso ki, chidabgu, tunle nyamle ki, drilam du di, Zogyu sakong le gyewe kurgyu le gui di tiwe le gudong gyu shi. Ngo zhi che bar, xin na di lu lo du tu. Guen zhu yi ting du ta, chung jin chong gi ni ki bian zhu kui ki nam zhang ke jin ni se gu nang zhi che bar, gyue meng wei gor tong zhu dun zhu dung ta sa ya sum ta, che wa sum dang wa ta. Yu gang o kuk jin kui ki nam zhang ke jin sum zhu so zhu nang zhi che bar, gyue meng wei gor tong zhu ni di zhu sum ta, che wa gu ta sa ya chu dang yu shi. Sumne nubo chiru dangne, go yi zhui lam xiaardong che ba. Mikor ki, tong da chakba tan du ne. Haiyang tsuna ta, musikyur en chubu lupe, chodo jalam nyamjin ki, tun di mikor si. Guiyang geji gamse chuka ne tun di, gongsi chenggu chogu chuka gu, ngui so e si ya xiaaru ge kubtu wadji che bar gu. Guiyang geji gamse chuka che yu gongsi, jikyab jingli xunba xiao hong chun ki. Tena Guiyang geji gamse chuka ne, Gongsi chenggu chugu, chuka gu, chige to dongwe, ngwe so tizu kile ki, gak zhu nishu tingyi gya gu gu yu be. Tu zu ta, nubo mangbo chola zhu gu yu. Taja dipji chuke si ju le, ngwe so gak gu zhu tingji le, chik dongchi chuk yu be. Tengwe le nyi sum ne, nga par, chun chung tum ne genjin ki, ma ne maru chimba ta, ge zhu genjin ki le chu, chi ru ching yu, ji ngwa zhu na yu shi. Nubgu gamchu zhu lam sabu zhu zhun ki luzi khe jinsi yinbe ngun ne. Nyi dong gyami nishu zanyi lu da ge bar. Guiyang geji gamse chuka guo chi war shi. Ngun so ki kongli me dangwa tang cho zhang ki tunle kador so ki xian qie chun jing po be wang ki gab si rin pi ge le guo gin che yu. Guangzhou chuka ta, sheng zhun chuka, chenggu chugu chuka so ta, che di chuka zuka ta. Zhenjiang chuka so ta, nyamzhi che di, shibzhi chuka ta, nukyu gamchu zhu lam saba nyamzhi ki, sokjim chi da, saba kyabde dangwa ta. Nama nyamzhi ki, gyangbe lenglu ta, gamchi lenglu pige dangne chokdu chu dun cheba gu. Dilu lo du tu, Guiyang geji gamse chuka ngwe so dunju chi zi, tu gam chi nyi ta, ge dong simba ti tu zungle, gaja chokge pawa ta. Nukyu gamchu zhu lam sabu so, tui dien mi gor rikshi yi, chen dien tui gam chi jik ta, nga dong owa ti tui zung le, gya cha sum di gubju gu ni parwa shi. Xiao Hong chun ki, sui gun ki, nye ne le zhu chi, zhung yur ti gar, sok jim tan tun le. Chong du, ngui za, zheng shi jie shi jik du, du bi di wei le di, shi du yu ju shi ji xie ba ta. Kong ki, long a chen zhung a bie shing, gun zhu yi, Ta dung phun tup sa gui ki, ge ji chong dung par gui di ne ta, sok jim di ne ke jin du gu ta. Zhe lam ta di ne, chong du, tuen le sung ji je ki, chi jo go yi nabu sabu gyong yor du gu shi, ji ngwa zhu na yu bu shi. Si ne, ke ju bur tuen yong wa che ne, go yi li zha du ba. Tung rin chong gi jia, ku zong ki zem lin, cha ta rim de so zhar gu gu, cha ta bu li, tuen gi zhu rin ta, cha ta tuen gi zhu rin, gyong yor kor du che ne. Sui simbe cha yi ku nga zhi zhi gui yang ge ji gamse chuka gu chi ge tu chung gu. Di lu lo du tu tung rin ki cha. Du nyi dong zong ba ti tu chung li gya zi chuk zhu zhi nyi par wai na. Chi dong du si ge ge zhu che ba ti tu chung li gya zi gya ta zhu mi ge pa wa ta. Ge gab ta se gu ngab zhu ngal si le chong chen bu chung yu. Gong si chi gyab li zin ba mong zu di. Fen jing, ri wu tu mong ma yin bie, ri kui nam si ki, ken den ki chowa gi sin che ba ta. Si gu pi sum chok bu, du bie se gu ke bar jing ki, bui che du yu. Tim jie nu ju li zhe ti, ken den li zhe gu ne, guo yi li zhe cha bu shi. Ming er gong si, chi ge ki, ngak du dun chok dong la zam xia yu jing chi dong ki, leng bu chi yang su zhuo xin, yu ji ngo zhu na wa shi. Nuk gyu ki, gamchu zhu lam sabu zhu zhun ki, kukab la di ne guan zhu yi, chong so ti wei, ma wa zeng lin, sa cho kang sar gyu yu.
1: Kho la di to la, mi tong zhu ru gyo zhu zam tso wa gye xin yu. Xian dan mi zhu wei kira ni, ti wei ya pu du chung. So su nam bi to ni zhu gyu ta, so su nam bi to ni gyan kuru wa. So su nam bi to ni nyam zhu. 所以南北托尼 파츠 소즈 남비토니 가신 소즈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붕치 키단 냠도 중국 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비붕치
2: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단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이
3: 학습이 성장 진보의 계티 청년은 정초의 학습의 황금 시기 인가바 학습이 주요 임무
4: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5: 롭종추 듄규치 롭종추 야기용치 롭종투츠 롭종투츠
1: 승리의 군감사 샴르 중야룽진 인진지급리군 표가룽진키 롭정 투투시빌리 전시우인 안내텐디리 전좀지다 년준쇼케 미마갸조인 드린야 구베 모투니 시진핑기 트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노기 공비 롭정 지든시비 슌지 모투니 시우인라 시진핑기 트럽 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기 공비 닝둔리 카세 계단 균균 접시시 카세 계집은이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 진균 배송 집이 지랭기니 지소를 누기 팅럽 진타 중화 미리기 갸더 러브 칭윈 규르타 초용네 중지 지소 주토버 집이 멍시토 콤짐 니수이네 튜름디 튜이도 립디 쥬르추 딘신 망조인라 베윤 타르와타 쳔듄 이웅기 지소르노 팅럽젠기 기급 돔덴 조준 체급의 카세스 유바타 튜럽사바라 란제 지소기 게와조 미만기 거기 덴비 초아르 장비 괴고 니르시 체론 조신바타 페게 도미냠시 튜잔 머중의 와르기 게와인비 미마 떼와른 진비 피게기 공부 니바르토 타용체니 미초 요네 야르튼 용와타 미마 용조 냠도 추부른 규와라 모두 군디 동괴바 카세스 유바 중국 개준 냄비 지초른 로 레든 기지 괴바니 초안 시지 임바타 탑주기 괴바니 초용 시 임바 카세스 유신 조람타 직비 슝루 럼루 징니제기 딩츠 치딘도 동괴루 네시 체유바 초용네 규르주 서비 치비 지미비니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 누기 럼루 투자타 피게 동급바타 기급 주용 말라타 주용 진유 팅럽진도 뉴와르 군디 동급바 카세스바 초용네 팀다라 기급 경와르 군디 동위 지미빈니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 누기 팀용 말란조바타 지소르 누기 팀용 기급 주용급바 카세스유바 네법사르베고 먹부 돔덴도 동위 땅기 미빈니 땅기 군돔라 녀바타
6: 一个领土吧，居住生活记忆，密码没关系，做呢密码没关怎么领土的没关，自然人组织起过吧，卡些手续吧。中国开卷电笔几个钱币，亲戚给，给钱之后三不做吧的，滚地当地，每日给两万几吨草本做吧的，滚地当过吧，卡些手续吧。中国开卷电笔几撮人路给，去早晚的口碑开卷呢，中国空军当兵过这一把他。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럼루기 개전 치슈니 중국 공전 당근 구지 임바 당니 체드 쳄시 긴 구지 돕슈 임바 튜럽 사바라 당 조준 기지 랑제 등바 당 조준 최기 쳄신 조준 기 권에 개진 모르둔 등급아 카세스 비지시 균경 접시 시바니 당기 차샤 유제런 구지 체규 균경타 미마 대와란 진규 균경 초요네 규르추 서비 체규 균경 폐제견도시 사바 균형, 미마 랑김 랑다 용기 균형, ཁྱི་ཡོན་ནེ་ཁྲིམ་དར་གི་གབ་ཡོང་གི་ཡུན་ཁྱོང་ཅི་ཚོ་རིན་ལུགས་གི་དེ་བེ་རིན་དང་དའ་བེ་མ་ལ་ཡུན་ཁྱོང་ཕེ་གེ་དོང་བེ་ཆུ་དོ་མང་ཙུང་གིན་སུང་ཐ་ལེགས་ཅུ་ཆེ་ཡུན་ཁྱོང་མི་ཐ་རང་ཆུང་ཁམ་ཤི་དུན་ཉམ་ནེ་ཡུན་ཁྱོང་ཅི་ཡོང་གི་གི་གབ་དེན་ཅ་དའ་བ་ཡུན་ཁྱོང་དང་གི་མི་མང་མ་པུང་ལ་གུ་ཅི་ཙང་ཅན་ཆེ་ཡུན་ཁྱོང 카세 예단 균균 접신이 시튼돈 지신 지규르 총유바티라 나즈 단기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른로 진중 배송 체비 냠뇨 자진 초규 체유바타 강티 로듀 시진핑 소신나위 당 중앙기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른로 거기 춘이 정신기 문지 띵섭도 피신 야체로 송유라 코반 토로 니버 춘유라 직비 슝루타 랑린 송도 제와타 文字毛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得特毛毯 gyurju pyeje tang dinlin sum tang, nengsi chinchi ye sum sum, tangyong, gyegyong, makyong sum so kyabgong ka gyujidu zhiyu la. Su yungi konglong gyungyong che yuwa mwansi, dawa sabayang mangbushi xie yuwa jela ding, kongzhen tangi sinzin chunyi tang, jizuo rinlong zhugzhungi chunyi, mi rigi jizuo pyeje gi chunyi che gi ngunzi ti tozai sabashi la nyenye.马克思人路空都撇我了让对人心给切记下一把心习近平给退入撒比中国铁军电笔基础人路给广播了马克思人路给铁心电笔出不谈基础人路他空真人路给铁心电笔出不提中国空真等米切不是一个西路他人堂给念出宁多给念不如接村一把心米马拉第一准有他米里了加达准有怎么里了基础人不足有接你 习近平给退入撒币中国铁军电笔基础人路给广播了夸什么连不谈也不贴近念笔关键地面都不行广播的中国空军等米马了第一级别通面生吞送念米马给切别国内军统谈又在米马给团队运行又在米马了甲丁车军统切一边米马里陆军四军七根音不谈 미만이 네버 튕기 바오인바 므즈 로규 다와 세브르 므유바타 미시자른 진신 미마 쿵구르기 진타 녀르쇼 세브르 므유진 지튠두 땅주부타 망튠두 시종위 시종두시 세브르 므유 공부디 중국 공전 등미 미리르 갸다르 용균 게트테니 미리 갸다르 용위 중국 북두 응군규르 집이 비시구 유바타 중화미리기 서준기 닝도 블럽친타 베톱 기닝도 블럽친 튠지 기닝도 블럽친 북튠 기닝도 블럽친 지기 우방뒤진 중해 퓨중기 수균 진내 진중 베섬 치부지기 토니 중화 미리 갸다르 러브치 용와라 삼베 톱슈 첨분 된주 제규 광부디 중괴 공진 등미 점리르 지규 첨부 제외 겐직 프로와타 티나 미리기 피게타 내든 첨부 고르기 섬시 내부타 더주 튜미 추유진 튜럽기 요랑의 시신, 튜럽기 파르즈도라, 튜럽기 피균 치부제기 토니, 콜레시뷰 튜묵인 젠롱라 카데조바탄, 튜묵인 내튼 탁주 치부라, 중국 로주탄, 중국 취시 된주 치유바탄, 미지기 레왕 지튼 초본 주부탄, 미지기 지튼기 키벤탄, 지튼기 징탄 송경 치부라, 체지 캐진 샤유, 삼로르 징주탄, 외토 딘주탄, 튜튜 피게제 치부니, 마크스린루기 냠메 라소인라 시진핑 튜럽사비 중국 최준된비 지소른루기 공비 냠메 라소양시 시진핑 튜럽사비 중국 최준된비 지소른루기 공부니 중국 최준된비 지소른루 진중 배숨치비 락린 랍칭기 난도 자와 추유바타 직비숑루기 치드윈타 락린기 추십송도 지유비 라린르 치드윈타 라린르 군디동의 최도 电动给多不秀差不多，三轮归秀开办我有不行。 习近平给退入三位中国开军队被基础人物给广播你帕尔美批阶穷为刚美给日比雄路行别退入三位基础三七千不谈让位三七千不陆剧批人给南托中国开军队被基础人物给浪林乐不起色比七不谈沾念帕尔美批阶谈对马的差异而为退上界用意是 听着给中国习近平给退入三位中国开军队被基础人物给广播增用百分之七八年马克思人路命运从不了增用百分之七八人一不谈参与基础人路命运从不了增用百分之七八人一听了二百多马克思人路谈中国开军队被基础人物给他就乐不起又完没不了听不着真贵不谈 你把图习近平给退入三位中国开军队被基础人物给广播落不定给国内又完没把它他用起归中国开军队被基础人物退入三百九百退入三百让也空都批为陆军给南区三百点元基础人物里南面一样二十五千倍三十九级别车动短距七八千英别 内部谈恰应跟云朵谈战略帕尔美都短缺所偏见中也是这个数据习近平给电报了有人百分之七八的中国开军队被基础人路退入三百的九十分的里让给偏见作为陆军给南区三百人七八四个缺他们开军队当给陆军给建制团日本雄鹿给松子每边两间接了退入给扩团国有一部团
4: 俺自听了中国偏见的退任三不谈，开军三不了，定州三不浪地，但给南疆在教四军中，村里的退不了，电不起不了，退入给内西谈，现在习近平是断绝签约不行，退入给偏见了，长给云朵内，我们云朵的批为可怜些电约不呢，长给云朵的吹多，我们云朵内不谈，几声签约不谈。 我为云军队里长给云军队给当面给建制性一行提名了长给云军队三百拉里洋国总不行但给明白了国际前提别的前面了前面第一次三级以内样子组织以内样子九局以内样子场面唱个三年我为穷给都批为批给给退了密集把卡局也不行中国开军队被基础人给广播增用百分之七呢 你把图退入给开军写不谈，退入给新旧缺席的党对配备托年，退入给人心存不谈，群里人心多寡，四军给人心点不接给，硬度军切没把的热度给不损修谈，给的不安度就给不得行。中国开军队被基础人路退入三百的九百，眼点穷啊天呢，俺就当给怎么领个内水谈，给个给内水谈，当给内水接给军都什么了？
6: 这里的屯兵眼线装备猛些点都下边，借用他这位特具给三个内心性不谈。抗体、空干短兵给中国空军党给退入团主制度，也同样为稳定人心给人心点有了。陆军给劝你谈，陆军给批教了，眼线装备，采退让道谈，采退定制层又不行。批给给退任团那点呢，党给促进作业吧促成。 九局关键谈，基础人路听入线组织贴了陆军人心给重置特别不谈，让一个偏见的，我组织三百点列表情。中国开军队被基础人路你偏见给退任三百的教育不行，但给日本雄鹿给三队贴退给三百穷娃谈，但给四万穷蛋谈，四军特别了三队年轻穷娃，偏见动员都西谈偏见动荡了，不就是年轻穷娃？ 偏见给苦肉谈，偏见给吃进了军队开进穷娃，偏见给求财谈，偏见给人家俺来讨娃的求肉不结实。基础给教娃作为团队的呢，让你基础给教娃做题，迷茫给你的心切入作为我不谈，人类给乖乖谈，结束利弊基础团结娃的给教娃呢，迷茫给各级点被错的奖杯乖乖，你的心切入作心不谈，偏见脱敏两心。 退上没军委派的给给娃的口口，陆军人心给普军的内心的，偏见给借用了，加起心定设备修建铁皮不行。别的民兵给他内点呢，当给促进九十个八年二十八年六年给别的民兵给陆军内外内个兵部的，俺最巧用呢，军队制作军统规不谈，陆家堂被别的民兵稳住了七个八万四，特种破不了锻炼。 cho yon ne ji zo ren lu tin rep jin gi gi gem zu jun chi bi te blam sa ba chi ni lo ya ni bi be te mi bi ge cho zu bong ju chi gu ba ji ji ji kon ne ge to ne de na ran ye ni gi ge chen bu ni gi ge dom den du pi wen ga zi tu ge zu ne ba ta ta ni gi ji ji lam ran wa me ba ra tang li chi ge me yin ba ra hu zu nga ti shu chi ge tan zu jun chi ge ta ni ji chi ge cha yu 怎么能给中国的团来起足体他的能行给家气瓦团土古草瓦积极是穷牛面筋中国人怎么来修建对足体呀他的能行给切不起瓦团定色吧铺垫不起穷牛面有多年轻的大草嘛陆剧给内丘撒巴团土肉给内西撒别托年前的段吞并文字团巧用内写到结果不得是陆剧给扩了谢给剧情土肉给陆军朗龙的出来 계급지탄미리시타르게용군은 俺最当给借用米利卡给密码了团结你提前的为谁找为马王把三对级别当面给浪子演戏中国解决电笔基础人路退入三百的剧本里中华密码集团几个给撇解给陆剧团中华米利给撇解陆剧了恰存了团结千不点不吸引了咱们的基础人路给撇解陆剧团米日给基础撇解陆剧了恰存了呀团结千不点不吸引
5: 康提你认不认宋的给把忙都穿越中华米的亚的狼不念就是穿越不起用为顿随行中华米的给家的了不起温就是起兵顿就为顿点把岁月不存于今前的基础人路了退入你的级别中国如接到他顺序切切的给的怎么领头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给他的了不起全部都真不存越 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跟卓兰坦雄路冷路人力界军马界部的批界穷年亚建筑新比几个听日间都具备卓兰加界部团怎么里头给永牛人啊批界中队演员了人力让前都团队演员被几个团迷力了当个三天团队齐行米这给刚刚写我的中国落着团中国取西立即组批完成个月这个书记习近平给年队难我的 退入三百十八年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给退入三百一百年先被退入三百抗议文言退入三百地年有句关键切存给批界决定团及军精进一百万岁抗体退退批界给开大三百万不是讲存于别解决盘松操心扩展定色不实现退入三百地年我对其用团我从军精给毛文三都对不团陆局给拆建三百五 母体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了给个了不起尊严级别退入性俺最当给密码了你提起的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跟卓兰立柱安三对团抗辩等我谈咱们的教官给团南七国别中国我在切切忙不下雨退入三边南图俺最当给解释用为连接安汤不宁 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仅用背诵七八千遍就是得了，念我的命不疼。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批界动为，浪迹三不谈多年，仅就泥土岸崔西不谈被特起的。中国路基础人路了，记得俺来去往八十多人就给的心。退入三不地呢，巧用年军这几座军土兵，给个普大七八零不谈。天呢，基础人路听入间给几个不懂得军土不级别，退入西心。
6: 当个草间九十个白托，巧用年军这几座军出兵猛袭定都，恐怕你所七年。退入地退几托，几座人路听入间给几个不懂得军土不级别，特别具给规制项目不行。退入三边呢，落在电波团北村后面给，巧用西一特别具给规把听众的规地团，巧用西一特别具给规把听众的规地，当中央给规制卡，拉到了团聚节前的，巧用年军这几座军就。 用孙族之国不谈查，孟西铁定多，巧用内基础人路听入间给几个族群区别列增三分之宽。退入三分地呢，改用米利卡给米曼给团结一百多团，各一点被错啊。
5: 军前面的军队密码用作人民推门到全国的女娃前面推了不行密码了你这些的各一个错军局团推门到全国的女友呢按照当地女娃面边别的密码形式推了三边南图推到南北军队透明三段马接不了且加起为密码给第三的图片开边文具的也不谈松江也不空白也不接动就提他的牌子从头采集脱血人真贵不谈孟宗金宋丹立足起笔出在军前面的托尔东归心基础给常用场地军前面的归别起归来修建年密码用作了二位第一看上一错的日语不谈密码用作推木托秋部人居住为铁托密动冷心给批给三百穷度就归推了三本地里中黑普助用给心地多不及给中华美丽家的乐不起用为中国普及文具的七八的准备推了不行中华美丽家的乐不起文具的七八年中国空政党给陆续坚持性中国三百做不提美丽家的用为了梦想颠覆性订阅就是国也乐不清给三十三百提美丽家的用为了孙秀他给他三百结束就业推了三百难度中黑普助用给陆续心机给中国普及两年前的多数全部集中起的跟着有了颠簸的强行别尊团圆团熊面短剧切切美丽家的用为外动保卫怕大的孙恩心推了三本地里让爷你的心怎么能给卡地给机会他年我的距离军前面不了美丽的切切暗的切完交给推了不行中国民办给推南洋人义跟对南谈列王提几个派给民办跟对南谈列王谈谈不至于吧谈中国空政党给他的派的松土迷之了二列七位列界三本比具体人义跟坚持的自由不行推了三边南土中国谈怎么另外跟这外人军都什么情况谈让一谈积极基础派的这些都是北面其他们都送于情怎么能给习近平偏见的军队动员都不需要全部参与贴了二百的图给及给南给内部全部你对不进去的是为偏见跟着他们军用给每日给两万集团操办组办的军队动员

0: 대양 지딩기 응어보 치탕지 이룽 딘중기 남샤리 만대페 대다 소소소야 중유기 콩세도 유바니 제메르바 시리 루유티티레 유팅헤 나바 무기 코지시지 송 다창 정창 럭샤르 샤보피에 주보 조정 제왕제 랑당 링다 바르가 우두핀 시 급비티 비미초의 추세다 튼규 뉴슈소 강지티니장 세중 토보로 립디 신의 콘주의 교구 이치도 요제탐 우르두 조안이 롱티 지바기 보니버인 우르두 시베 타니 원소 중사르베나 리베 디베이나 대응원기 로망부의 콘이 우르두 대주긴 유발 도토버인 우르두의 투지기 권내 시베이나 직 우르두의 투지코로 대제기 주비에 원부타다 피지기 규림시 유스미 참마장화래 차창화다 퇴구마장화래 퇴구창화 로라마장화래 로라차장중화디니 외비춘유인배 우르드의 춥제라야 대다리인디 당토 퇴구의 뜻디남발해 림시 림에딩라 춘치바따라 자제소 진유시 우르드의 소당시구나 월이야 우르드의 춥제시구바다 비미카진토 우르자자전나나 우르티 지쇼 빠자시바따라 델레 우르티 투제라삼 도토바인 우도로 십제 이브이나 우르차타 우르티 원구삼 벌웅 야나 주궁함 주규 야르쇼캄 우르티 마르쇼캄 우르메제 주이브시 우르차니 우르도 핑급 차자 튕기 이베 꾸바실세르 우르티레 도종함 종니 우르도 핑급 도루세 지우쇼 입단자외 텔리텔리아 시요시 우르구니 우르사다 냠도 송니에 락바치우세 알론텔리아 시요시 야쇼니 우르사 미베 쇼디 우르구단 덴페 터구중 승부 유바텔스 마르쇼니 우르사 유세 터구중 통화텔스 우르디 춥자니 우도르 중앙 차지기 카사시 인베 디마도 바라 우디 소제타 제주 대주 시세소 Qunlin Chawani Shobo Mibar Kaliya Pundu Ta Ming Mibar Yangliya Chongba Darri Udu Chubjani Urdu Suwe Mungshi Dub Yinbe Teda Dobar Chijuni Hajangi Genka Chimbar Zinyam Niba Urdu Yiwe Goro Gubye Changi Manyungki Gone Urdu La Yewa Yina Urdu Lawe Gub Gubye Changi Manyungki Gone Yewa De Sumju Sogle Ta Nishu Zale Shitiri Yele Je Yubshi
1: 在那老国国别城门用民照外民托当将民照时宋局所来你乐地怎么小言语你了国别将日语不当全同国别宋局语别民养地他托不时你说在那时候你老地小言语你了国别就日语不当全同国别你说语别呢民养你说在那时时提里你老国小言语你了国别你日语不当 Kyuntongbe Guiba Si Yuebe Na Mingyang Si Tiri Si Dabashi. Sonam Mingzhawe Gwone Yewa Yina, Minsumju La Simba Sumju Sibatara Piminamki Rarangki Zechuki Dawa Mijipala Ya Denhe, Urdu Sulu Ki Zeba Mingzhawa Mangdaji Yewa

0: 제유바디 배차샤나 추미 구티다 시리미마 수가르소나 돌레 카조로 터중 타진치 유시 추미 구리니 미구이 르모탄데메 코네 레유 시리미마니 시 미수탄 자오 코네 레유시 수가르소나니 쇼아질라 카르부타 쇼신시 나구이 미코네 레브실스 돌레니 쇼니 신세 치신 미수키 人们忙不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 ki urdu, kukui ki urdu soli ya dine sugu yorshi. Tangbu ina, urdu ladang ki korne xebi na, pimi namki yurin tsuwe nyamnyon chwe ne, sosio lochwe la dinche urdu sunan minjawa mambu sartu chi yorshi. Diya, urdu ngon su sowe kub sulu ki nabata, zeba so minjawa wangki, nyongzi ta gale chijun ya miji. Deda na, kongdu xie simashi, urdu chubja kangda kang yume sebo tokwe bata, 대체 우르도 소지기 교제디 비구이 다 지구 우르신제 유구 비구이니 파을이야 디니 키고바다 지구이니 꾸루라 디니 요구바 우르신이 우르티수 급히 요제지제 디니 신참무 지구이 도비 뉴마떠디 제바실이야 시요지 우르도 수수 요와 민저의 긴비 소의 텁시자 지구마시 예레 더부르 천부이나 라우급 그바카나 시리시리제네 대부분 다 공조니기 띵라 규바남 샤르체 펜즈 동부르 예데 뉴지 토네 라고 초미 구르라 쳔미나 레모 미구 괴베 도나 차쿠시라 몰리아 규바카나 게베데다 동부 실리아 괴데 공주기 땡샤니 라고 레메 미구세 테봉 강샤니 라고 오디라다 셴남 공단 지수 임마시 시도네 시바능시 레 라보 메바데 가시 추이보 라린 서기 티브시바다라 라린 원수 중에 우르도 수급 강의 침불 체스버지 조규도 우르도라다 장계남 소셜 행기기 리듭 상인 기원기 가시 민튠 체점다 양 가시 나지 라선자 우르긴 유버지 대디 우르도라다 디니 칸이 시바능시 레 라보시 자원이 메베 시브리네든 섬지 지주니 하장기 겐간 침부시지 니바 장단조베 고소탄 우르드 쳬와 디앙 우두니 드그베 추리 소용 지지기 락자 메도 메롱 시리 남지 추소 드급 추즈와 남기 우두 쳬미 나소 유자 망치워 우두 추미 부린 칠긴 유바시 존제니 우두 추미 부리기 밀은 네바다 계손 더버규와 강시 추리라 괴자다 잠미시소 미용의 체도인 현야 추수급 우두니 하장 뜻되라 대 추리 남 자사신 긍중 민족의 급라 로간 카라 유세 발리안스나 디버리 추남 쇼크초의 급 지위 로간의 우르도 술랑디 우사 덤네 추구버지발리 지르다 우디 도도 샤네 펜스메라 게세 파느야 추기 띵라 강조네 미빈 우르도 추미 켄헤 너준 추루 쪼그시 지루 린신 추초아 쪼리 우르도니 추리 소지 인베 창조 비민남기 남기 통진도 지네 캉바타 저고로 고여팅 다가 속이 토라 독이유 오르도니 양당 댄디코로 후에 링의 자진시도 지유시 비미카지토 낭라디나 자시 실라송나 텐초집바다라 추리샤시기디 로미남 디기론주단 댄비에 조시 중기유시 오르도다 추리바라 펜주 찔르지댄키 저와차유 추리미나 오르도 펜이 조디 냠조와다 오르도 미바이나 추리조 요제 메베 조리 칼로 조월 카부차 주의없이 대체레 대니 시작하가 다 지소소 제도 매버시 송바 장단 주배 추지탄 오르도 바르게 좋아 제리 장단 주구도 오르도 속에 망치오니 표면 유미 오르도 배주에 망치오니 기본 이마다 남기도 장단 주구도 오르도라 배주 지나 민자위 터미니소 예초버시에 대해 조리 좋아다 진선 증기 자우송 고급 우르티 토토루네 락바 예베 우르구다 우르사 냠투송네 락바 토장 짜디 우르도 치고르 팅시엄 나좀 꼴네 핑긴유 셴야 우르디 야초디 마초 띵도 도진 저디 우르사 딥디 추리소 주기 싶으시 chūzū ngī bār tō ordu pēchū jī nā tō gui bā shī. Dīngi kia tā jī rī tī chūzū mī nā ordu yu rindān tā pēchū yāng tā tō mī tū. Chūzū wān zhō ām, yā nā tuyān tā xiān kāng chū bān zhō rōng chūzū nām kī ordu nī nām yāng sō sū tā kā mī zhā wā rā lō lā zī gīng yu. Chūzū nām kī ordu lā bā nī jāng wā xiān lā bā lē dō jī rō māng bī pāng sīng chī wā lā dīngi yāng sīng gīng yu bā shī. Kīmī nām kī kiāng tīng mī chā bā tāng gīng yu. で、ローラズな、レーダー、ロンダタルワ、チャゲパチェソ、セウエ、チナタムジェ、テーソムヨワラ、デュデュチャボ、チェンキンユバシエ。オドルヘ、ビミンドシ、ツンズキコロ、チ、オドルヘ、チャンチョビミ、センサン、ツンズ、コロ、タンボ、オドピジュルヘ、チャンチョビミ、センサン、ツンズ、オルトニ、ウェグツウエヨジェティ、ヤングソ、チャンガン、ロミナンキツウエナント、ゲジチュプシシニ。オルトゾ、チュリ、チラ、カルチュロワ、チュズナンキ、チュリ、チュリ、チュショ、ロワナ、
1: 제단 라루탄 도주기 삼절은 행복 강양 주민세대 대중생 종원이 비민남 행기기 생바성부이듯이 니바 우디 소재해 장단 주민 삼상 순수 장단 주기도 우디 소재태라 하장 장추 유배 소다 처미 나서 수비해 대다 능력장 우디 딘도 미 괴바디니 미세 인디 우르도 추미 구질 하 차츠나 대라 미 구덴배 편주당 저와 진의 주는니 대 변기 택벌인구 남대당 저와 띵수 유바디 닝지당 심사 준비 유시 남주당 진의 주나 바바 치르 시시 공기 진기 주주기 동행하 잠생기 시벌 순위 나진토 왕부의 통보 미이 미장기 부상당 현재 닝지소 전토 대체로 공수 오디 팀도 미군의 지유기 등기 내숨 세회 등부 진기 유시 Urdu pini ki koro, jik urdu ni chanshon rukwi zama se sasho xinda la yang yubarri. De pini kyang zemi naso yu si mi. Jir role mata ngon la urdu ni rita ngonpa kyaba ta chawo koba jik tela yu jugu yu. Chale kozun nukwi ya ye di, ni la ngayi yobu yi, se la ame gyewa shi. Gyema yu ki chabong pa chagu leba torjin yin shi paru chawo koba jibi gechi yu jeji shi. 배우라 제로 치동 구제 좀 이실로로 인지 전주 전에 인비 월하 모두 준비 전부 인지 유제라 매교당 벌써 소리야 되니 배말라 카데 제바다 배말라 차츠마 있나 변달해 현소 우르돌라 잘해버시 배마 남기 우르도 핀디 이마기 땡도 변라 답하고 지신 양 정보 핀도로 마세 수부 기기 유버시 대란 디다르 취바티 잠비 벨리 수비 Urdu chumi kuti, chumi xiongne gyobe, yinji nala tipsongxi. Urdu chago ki nyuba bakdu mibar cungyue. Jangdan rugu to, urdu zo rola ki nyuba cungyue. Zhominangi jiwa tuwa rugub siji kurji ta, chang nyedu tangji. Rengwane danam zimbar chidu chigji, pe chibi du lugi jida ki cipchi ba. Ame chuku kurdu kurda chigyue. Dimi urdu ni pomonamgi lugi genja piyudu chungaxi inba. Kangba sarwe gadung to dhokpa, langgur sabun yudu te kalu kyurji ki tengdo dhokyu. Dedar chi na tuyengke parje ta, nyayam, siru luru so chamiji we tuyena dhobar gyuwa sangyu. Tengdu bianjur ki tena chunayam, urdu ni mwazay shamdu kangdo medu mirawe ringwe shila zini nyasa chigyu. Deli na tema dagyan nam, ringwe dachay chigyan ta, jungju so mangbu shi kawai chungla yungyu. De bianjur ki lore bianjur ki paze toru chuyu. Mima ge chuo ni ri xin ya ge chu yu. Rinne ge tian ni jie bu yin na, pe me ri ge lu ju ta, sam ni du xi, chuo ye yu sui kum xi suo li ya, pe nui qin bu tung ki yu bu shi. Urdu ne bu ge goro, dao tu mi bi du ta, ji zo ge gyuwa la tian ni, mina ge ngobo la ngun zin qi ta min zha war gyu si bi. Urdu ne bu kya, de xi, gyun do chu yu. Ngon xe pe me ri ge ji zo nang to, me du me ru we, yo xe ji du zi war ma se, da dung qi lu chu ga ta, lu zi chen do lo, po me jian jia, 그래서 강제 되는 게 편의 전부 등기해 수대리 통 다른 오디오 때문에 비밀 지속이 능주다 소외 남바 삼리 도시 내 미리 루주제 심을 지시 전투바인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家人呢？三个出版的中央龙津年轻企业员，票给龙津行。家人呢？俺做了咱三百的投资些学。我了俺做天灵给列咱看给我的学习。天涯秋水出不来，顿不怕啦。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咱东西他。秋水顿不来，给不怕啦。三个人列咱东西。秋水给不来，过不怕啦。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구분의 주법하라 감개 척두 레전동요 추주 주법의 종이비하라 암개 척두 레전소동요 추주 종이의 조성비하라 선교 레전동요 추주 조성의 주피비하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주피의 정의비하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동요 추주 정의 주주비하라 기급기 지주 계획이 세트 레전동요 추주 주주분의 주분비하라 선교 레전쇼요 추주 주분의 주업계비하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주업계의 주구비하라 롭종기 투주집이 레전동요 추주 주구의 니슈비하라 감계 척두 레전동요 추주 니슈네 니슈 정니비하라 암계 척두 레전소동요 추주 니슈 정니네 니슈 작송비하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동규인비 현재네 대다 센시능규 저와유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属于特殊营。
3: 三九零届公康生，下面三九零两站列车属于行，听听三九零届南团做问题。习近平给军康西北公布多少点西北标准准备七百个团，三路三百江南三百人的这七七百里，住宿青旅区的特区的电台，空白区三千三百多百西北数据个了。丽江区卡达的五秀轮青团、七镇轮青金九团接着南外个了。俄里总统给米塞普涅、俄里推米索贝、俄罗斯团有人的参加七百了，我为人心给批人托越界举办团，俄罗斯。乌鲁苏坦而里有人接给超松全面加多钱没随便也把每一节举办过所行。下面听听三九一南团习近平先生呢。这个内控的别为内区。习近平给军康西北公布六西南九八团六宽图六七七八一日准备接了国际定色东西中央车站部团军康库右部这组前天总体前边马克思人路及日边巡路行九团组中列车总列路西习近平给军康西北广播导电界别贴贴突然落索标准抗谈迷茫标准抗起标准前一把时当给错金就别把错存陆军习近平去苏西南会党中央去中华民族军团安排的主会托在内国组的军康西北组军去推了三百中国科技电配技术领导的恰恰出损会开启内部谈特区的团员空投定色区别谈军康西北的日边巡路三队谈拉林三队冷路三队接了各地修建当地三队人心的都市三八谈三路三八特区三八日谈人不对内让也以军康西北组用的日边巡路内拉林牌的陆军人心谈秋秋人心全有人心接给军队群化的内置切的习近平给军康西北提公布出于不实多少电梯林西塔雄鹅刘古列出版团全一周持续短暂举办天南习近平给军康西北公布开青团泥团彩礼团团白马拉三六五配送草白南团拉林给浪家所了苦林电白国内感谢七八团习近平给军康西北给公布泥习近平给推热三百中国开局电白制作人路给公布初步开青银白团马克思领导的习近平早晚日不提中国团委团松枝团中华培训水军人力团松枝前辈日边巡逻的重振开进行引发。中国共产党区军康西北组用崔西全面前辈日边巡逻的空白团拉林给凝聚引发。推了三百军康西北组用的早晚集中休息团采取的超短期引发三线抗力前一百十。多少电梯马总团没意了起码起行对于把团马拉间团日朗间不图团把的切盘拉林给车队他用切盘路不及给团员团参把建议托年托路给这月起来给路面习近平给军康西北给公布榆林电北国内路中团空度区别做内路皮吸引了加其党员团来切盘习近平给军康西北给公布路中团可瓦林盘路地开机是更新第一个内控内比为内区积极书记习近平提，让业界接力关注提高别出脚踏芯片安控设计、人群插件集中没影片，其内区点给了农村群呢，提前给来团仓嘛也不准迷途。其内区做过的识别四聚团开发的前期充值解析用于了推广多动画团，四个卡期其内做过的电台偏见动荡点给揭发了各地动区。罗安新区采购九二八国足落入，让该区青旅区作为特区拉达的接盘的重镇安全队伍托把团，沿用空沃区两头兄弟接盘，便就是偏见了各地体育把团，推蒙托主力给多不了点不了进托把团，人员出动了送军也不突面，监控的三家仓门店让随开去准备托预计点那鱼。明儿的福建区目前松江团监控三家武装建筑工会派动起七吨车轨插在五五岸所行区。青旅区作为特区团队前排来团吸引百万人，重庆的团总开启人群推广团，哪里的经济来团名单，目前团那些金牛集团三不随不丢。监控三家派动起他咱们西厕所动画团。市区七间旅馆三十天，目前给控制九天，主力也不得不谈。军康两千给三十五天，哪些控制九天，松江也不吃运不行。 진유 그 저거 조준 체균이 랑게게 변조로 피게탄 중캄 크류 송종케 탑주 침부시 힌싱 당토 중캄 송종 체규 저거로 증기 규반탄 탁주 지급은니 산에 카세키 튠콘 크류 렌트도 젠테 몽츠기 갸게탄 크림 메베 피게 동외 내튠티 힌 티티에 지급 수지 시진핑키 진유 그 저거 탑주니 중캄 크류 송종의 송류 갸게 탑람 뉴딘시 힌페 네바르투 로디에 둘밍아 라다라 지수 체로 동괴페 랑자 카세드 유바시 당게 초진 좁게바 초춘 계급기 피게 동단타 피게기 튜벌레 균도 중화탄 듄테 진유 그 저거 낭튼타 레게 균체 메바레 규어 조신휴 사군 튠주르 공비레 미디 지교 수지 시진핑키 진유 그 저거 응원해 실송 교진소 그린 대바타 장명안 쿠교 체바타 진유 그 저거 춘진 뉴진 체바 시제 지배 셉슈 돈염 용화 체바 튠군 쿠요키 틱토베 사군게 튠주르 공비키 나바사바 뉴슈 유구 되고시 년도나 휴 뷰디 공비 용치 지교 수지 시진핑키 사군 튠주르 공비키 탑주타 사공지 특주 개친 진우 그 조회 특주소 냠제 딘스 병화를 구디동 급하탄 교진소 나초 루퉁안 쿨규탄 뉴치군의 직류 체류를 구디단해 개난기 쿨규 침부 샤동 토바 체구시 카세대나휴 당기 초진 좁게바 초춘 진우 그 조회 럼루 통매찬의 수부탄 총계를 진도 유럽회 서구탄 신뢰 튼제기 튼규조 중캄 진우 그 조회제 진우 릭숨 실송 유포단 듄테 랑예기 종타 취준비 신진 첸바지지 진우 조회지 겐 쿠규 땡기 제바시 대단 첩지도 진우 그 조회 특주 내단티 사공기 특주 개진타 총계르타 총대진기 특주 사발라다르 치바타 주리 대자기 진우타 중캄 대자 송리의 진우 치로 동배추 균체 매파라 두둔 둔규 치신규 랑예기 진우 그 조회 협주 비리 사슈토 总共 참바 니동계계 십주 시주 창마라 랑수 진우 인내 유칭 장도키 중캄 진우 그 조회 참바타 셀도키 신뢰 튼제 그 조회 참바 카도승계 총계를 쟁기 서구 전부 제시 진우 그 조회 협주의 비리 안수탄 둔는 사내카계 변조르타 지소폐계탄 신진 사공리지 계급계 특주 교구제기 왕키 첸바갸등 업중어 숨기 진우 진바 리지 제바탄 첸바갸드 둔주 퉁시히 진우 니내라 둔도 칭유바시 세리탄 퉁비 제보계 멍시토 진우 그 조회 니내라 디둔기 리지 제바탄 첩직 진우 그 조회 특주티 향중토 아르괴 누싱 지신휴 민가를 개용기 향중 갸자 굽주 코니 잠키 진우 그 조회 니내 카세 수유바시 산시 유림토 산내티계 뉴규 발통티 종타 취카기 개공 사제 발통키 차구 난주고 탄지 향타 총대 진발의 십차소 동신휴 토담 춘진기 시주 아르괴 십사히바타 진우 그 조회 갸벼르 시주향 아르괴 내래 개화를 유르휴바시 상하이 송장토 황푸 장부 제배 황푸 장부 효타 장계 서구 친부니 계급인배 총계를 진계 서구기 콩소동나향 황푸 장부 효니 중캄 송유타 신뢰 툰제계니 딘시케 진시힘바타 황푸 장부 장니 총계를타 총대진타 문툰 툰레기 딘내힌 툰군기 레차타 진유기 니내기 개발레미디 산내티게 말라창회 갑교로 시주타 제십딩 조면자와 제유바시 롱아생게 차크 쥐응아페신 랑게키 총결진도 규르베 서규타 신뢰 툰제 툰구조 티진 존내 중캄 진류 규제기 내단 지찬의 댐부 용와 균형 제바타 투송수 미세 진류 규 십자타 카세수 규인바디 계급제 대자 송경타 뉴콩 튠콩 코르 겐송 링내 송급 균진 갸즈 튠콩 송급 폐주를 쇼뉴 갸바소 미세 진류 댐페 사콘라 나르웨 내레 케베 파르동 토담 춘진키 지수타 갸브르 시주 듄규이바시 디글레 코네 베웨 내츠 계세 지겹칸게 종리리 장키 체듄닌게 체주 비징토 카다르게 우슈 륜친타 치제 륜친 지주 무카모디타 제체나와시 리장키 카타르니 의샤르 초구 서구드 예배 종교 특주로의 개진힌 주시 시진핑 탄 예부 터미무 남니기 특주기 니지호 중국탄 카타르게 지와 딘링 공비 균총도 유바탄 첩시티 편준 이치치세 균체 메바라 사덴도 진규 중국 전에 카타르 초단 냠투 디튜 롱레레 쇼뉴갸과탄 로데 유밍앙 편준 갸교르 체파 뉴주탄 마조 미터링뉴 메추링뇌소 캐공키 냠레 딩스도 동화 제체디 杰克尼布迷茫了偏的体位起我真对于。去年被充满吞吐的兄弟的兄弟家伙谈体位长向路段结苦了是被最终没了走破的贵的东西。中国去年卡达尔索为下了初步结合谈提醒给杰基所谈领土是贵的写的电影我怎么拉索用法的贵的东西越界送去了谁。穆罕默德希卡达尔去年中国派给这块的通信前行把谈中国去谈彭任卡基主问了兄弟家伙谈编剧的女总谈托萨的曾经完全随着来日所提供起我年的年龄定时度当地给客你不特别肉的职位做点推热色把年度短短学习送去把谁这个雷库内被为内区给客局主席选把韩正起在旅年给借助福建厦门图卡索索中国的各部你出版中国姐姐马教女从我这全面从头的修把的配配不过日夜总理选拔他便就是他马就随来接替部长进驻普利福他可不知无数人前选拔他批给冷静连坐起主席选拔唐部进驻孙占图四位也总理选拔他便就是部长进驻美萨卢奇接他接着那有把谁普利福他接着能够韩正奇杰克尼比古这边特区经济政府你为罗先生中国他不过日夜特区肉的之外用这他电表案批给请把他却你比行列他亲自所提供给你们了有些重症痛点杰克尼比迷茫了我仅仅去开边准有把谁中国小弟不过日夜敲打念头杰克尼比古这边西屯开前屯居也不前年却你比牛从西屯切入动画谈马就只去了兄弟也怕你别念了定时读动我借钱的中国他不过日夜之外军线没派来配件主义的贵的东队员。不过日夜敲起给钱点别你不准备扩大前年中国他有了给编就是牛从之外军车谈电表案配件主义的贵的东队日外越界送去把谁。普利夫妻不过日夜敲起中国玩起之外的采取通信机器学。中国配件给年龄六种谈接下的针对疫情却你被提供看给外国年龄十多栋的学中国开来年不过这家人马上来到了七八的永久的各所学就行一些送一把谁孙占托塔接着能够韩正奇美人外空主席习近平奇阿基苏主席洪森堂吴秀伦亲胡马奈塔接着南天推了三百推南滚起中国谈看不起两万精准策划对白起及其七夕归南去中国小弟肯不知小的念头杰克尼比古这些西屯开前屯居也不谈中国他肯不知西屯外起屯居了五年级女不准备也不解脱铁棚开启为主念来阿尔为定时都动画谈牛从马教西界间了规地当地中国他肯不知在做念来之外军线没派的空白主角的规地东队学习送去把谁孙占托伊可不知他中国杰克尼比瓦的杂线什么典型托他帕尔松图喷尊仪器他解决了几个学可不知教育中国籍给杂团的最速内部数据加杂解决他中国教他编就了牛从他马就如果查解考虑了东地动画所提供给你们的定时度动画他预计南京你们中互大切的杰克尼比迷茫来偏的中队学习送去把谁美萨罗维奇他接着能够韩正奇塔鲁尼中国塔四位也全用特区肉的指挖总点罗出口的会罗西行。你为罗先生杰克尼比做不大给特区的指挖中国塔四位也指挖冲突得不空别情绪。他留到王阿巴的主席习近平给总统武器其他拉雅接种难天推了三百中国塔四位也来往极端错误对局的卡着三段难为中国小弟四位也敲他推门套杰克尼比做不大给西屯开前屯居也不前天七十天平均一起木头十多栋瓦谈敲尼比让每农村吹嘘起使用规制也不惧怕编剧了农村他马就孟西之贵萨达的屯来所提供起两百十多栋瓦中国起来四位也军队马就来他的解决了规模栋瓦借钱的中国他四位也在做两百之外的空别安来他把永久的规地栋队约计送一把谁美萨罗奇希四位也确认四位也谈中国土人话的平均一切采取技术进去谈中国几个四句他用采取家长采取马赛中国确认四位也一刻组中了解决了休息难排的脱机器数据行中国谈批给特区集团采取了兄弟家伙谈提供卡给你们的军械没把的定时度当天结合你被迷茫了偏得针对乐器送去把谁这个雷库内被为内区 三年卡给列车开进卡进了库林电信电电安规的当地比赛组委批决了融电情形。你晓得，结合及更新出这列车的成就出库国路北广东的区天空规制列车，去年三地新出电设计去出现做阿列级别推算所的一把事。
4: 成就出库国路北广东的区天空规制列车人才了，接力协调工作一百趟。广东云浦重建的西江藏北区修内地新出天设施局地区长北区广东路局设计图的一百趟。龙局地向塘重建，加在中年级面部，这些东西就拉怎么了？偏不突出运行。这些单呢，你当什么就说起了？出下东头内块就结果足就成。
3: 黑龙江给牡丹江重建图，临海出租界组装体，让经济托给给别他们东冲给推算所里去。结合区别列车开进给南站，也得按住去拆新牌。临海出租呢，黑龙江出这几次列车开进去新牌，每局了半里出库段切土不谈推送，新出真牌价均目前将个来给呢，出了高牌960铢元不是。针对的孟西这个卡级组装车牌的规定脚步东西去。 明个日，捷克吉罗亚省吉恰国专业派组内列车南站的大连金州湾捷进南塘南站去客车设计的拓港组装车具体全用的三天去出不接受阿列级别推算所列一把事。吉南吉初头美术林城吉南塘托马银牌安排南站去推进塘坡路每月主持安排月牌提及客车设计拓港塘，特地严重用两年准备七夕月牌塘。 六，准备结束前夕，每天吃西东松节新田，向下的社会去，给及客车店内开进西东就运不是。新疆图，天山日月落山镇牌，吉南松来国松松，奎屯内多山子塔，天内库车牌去，牛转熊南去，昨天春节人行去，来着阿克桥马克普拉米巴提，阿来去推算做了来运不是。
4: 吉南松来国松松牛转熊南尼，吉南头准新牌，加菜小牌，昨天熊南来日进行。铁准车牌及天山日月洛江牌的准牌，同样提，当地出租区批内出租西牌的通途逐渐一百趟，落实一百路，下东途逐渐一百十。贵州六盘水冲铁的水城区所，昨天给三百托学送不的。
3: 安排牛转熊南去天门三金准车站运行，阿来明年三月定居所起，来个了女婿与贵贵的东西去。安排牛转熊南去贵州以安顺塘盘州尼直通车一百趟，天内捷克及牛转熊南查哇，吉南出来过去上海南昆明牌去牛转熊南，加一单位来车进行。 天门三金去北盘江藏北朝中期末拆开前一百趟，接人才了，每七栋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阿边
4: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3: 细菌研究起来成本吃泥汤阿东生机鱼巴汤来个天气天吃松江恶水了你娃生机鱼情来日时被绿葱叶的拥抱国统就吃街辣生机鱼巴马赛铁蛋切记图三年卡起外面人

0: 天气业绩从别都唱，加上你说来给月前，世界业政团操办科长各方面激动不来给月时。我这下把的行呢，你东居住论呢，你东你说怎样来拍的？中国城镇间起自主级别，是不是启动南征的进步路？参与们都来拍摄，加上组织团成就逆行不谈，替国拉社会参与们出在来，加上呢集团成就也一套一回事。
1: 나무 최딩기 양다 인디네조 뒤에 피규르기 노자 인디네트 단달 굉장히 센심 없더니 중앙 룬디네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리 냠자 리제시
0: 디그 레콘의 비웬의 수 세듀닌 어리 종종기 미세 포냐 웨디코브히 니차라 어리 튜미 소베 우르수타 요린을 첨지 제파라 모외 정신기 피딩 토베낭 지퇴 초송기 주미 구지 제베티 피딩 토바 최유지 주바시 세듀닌 우르수 종종기 선교를 총이 피스케프 우르수 초기 요린기 내튼테 우르수타 어리 요린제 초송기 주미 디아토 치미시베 네바멘프 원장 단다 주미기 두주타 주미 주유 두두르 제바티니 나차버지 지주바시 디글레코네 비베네스 이렌키 세듀닌 포티 사바시 캡자 제휴 이렌키 밍라 카시무 바시르 시페 디람 포티 덴바티니 게컵티 게송 탑주게 람체 도린 시시 푸디티 핀다 티웨 징워타 십체 티웨 토와 티토네 이렌키 신기 신유 뇽켄네 정니기 신라 신유 쯔 토켄토 유와 춘지 유제 주바시 모저 제바르시나 카시무 바시르 푸디라 서수 버주타 윌로나진 지체 둔 체가잠키 디구제 가르유바시 디글레코네 비베네츠 이스레 예수마키 체듄니 세자빈테 이스레마키 리바논 루듀지 개군당기 멍시 디귀 망부시르 카도네 제귀 제휴징 티니 개군당기 이스레기 멍미 초수 메미 넘주 핀동 제파라 얄레 로브 인시 주바시 세듄닌 리바논 지베 최디뷰 자자 차주디네기 데신베 닌숨나 이스레기 리바논 루듀르 제귀 제베 시메기 네주 락잠 캡자 제휴바타 밍에 파르 제구나 미니 수접뒤 계람토 쇼르와타 미추추 리구르 메균포 예징 티에추 치바타 뷰미 멘튜 미네제 추유바시 싱글링케 콘세션 주르 예주 쇼켄 바산 함히 레젠케 군난케 삼주라타 삼베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chuyi, muchi hinsa lembar chi.
2: Mi ch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me zhewani, ngenji dende, yangts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ki minan, gyongwar 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궁금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에 레첸 슈구히 팅디 레첸키 낭튜엔 존히 ngale changsha lokthun khe college bi chu kyong ma la zu par gu di dong gu si bi go tha bi se ti we to we pe ge le den ti shanghai ngam le zeng zu ki du lam chen bu de xin yu bi go go zu se sa be tho zhong gu tha kirgistan ge ke mi phe le wan ji thun du zu zu kyong ding sa tha dian di yong go gu di dang we go jin de tang bu ne dun be pa nga kong chi min ne 中国로 골통초로 내동 초기락삼 제주 제프티 퇴송래 가진이슈 접두락삼 바로에코 파키스탄키 장도 종교라 장단 세르회 춤제 토베고서히 샴라 팅디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로나 지캡슈 지진핑키 퀄리티피 쥐경말라 리티 지규르키 각제 튜급수 립휴페 ngansu ge ji ji su so we na hu ta shu ti college phi chu gong pu gyo phi ji na shu ken ta gu di dong ken ni ti chi gen ji chi gu si de na hye nyam chu nyam chu nyam chu ki college phi chu gong da hua gyun gyun che ti zhong ku chuo ga ta la dang ji ti nu shu yu ku college phi chu gong che gi si kheng tu che ta 采取我们的电梯每日给基地塔别给松用接梯每日给两万集团做过准备准备了电梯每日用了地给铁位就塔铁位忙我准备学习学三年地给地区进的古别次进行主席习近平我接受上海娘烈增速给空洞给客气做大林子连做客总统听你住不塔 Shanghai Nyamle Zenzu Tongnun Songdor Shukti Shanghai Nyamle Zenzu Ki Buse Tiwe Tohwe Pege Ngungur Yonghwar Guidi Dunggu Shibtang Zanyam Tang Kurim Denpe Zemlin Nimangjin Tumuto Tarbi Dangti Tiwe Changsha Lugdun Ki Kolejibu Chugung Ngungur Yonghwar Chigui Shibar Tabju Teki Zubdu Na Yubshi Xi Jinping Ki Namo Gyungke Dunggu Manche Na Chishu Tipsi 俺去米早晚进不堂家具去车顶太阳去展念堂苦练点撇咱们内忙进推木头特别动堂铁位城下路顿去科勒西坡追踪温哥用花归地动花拉当这天每日给两万集团错过足球归地动物节去归西点那去三星堂更多去为推铁给及继续去马车集团啊下去了大兴去 中国最近批给我在了因为年熬住他移民期间有了那么最近期中国出席了文人集团中间演学罗杰康主席习近平期上海俺们来赞助期天津五座托科勒西批最近期出国十年安顿帖出国难期地位都是千不安卡塞顿一部帖大王展念了的他给及成功了这种
5: 全网人流六天，每早晚人够特别多。家具去车队了，南京去不接行。快乐这边最近去出国提，俺们这边做去增进去美女堂，再团堂集团一片，给个他给及增做给他出去怎么去？第二个表堂连起康桥去有些，给客出去了怎么去？快乐这边最近去在潮州南虎大学提。
1: college bi jyeong ki chuse mangpul mi ti tyunjor sa tambo che yup